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긴낭둔카 니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吕杰文参加 千日祖敦啦, 基宋修啊, 他妈帮我谈, 掐拉了去去吧, 地堂明白居然头啊, 新别开始呀吧, 基座给作为, 控制呀吧, 开始, 开始给谁来控谈, 基座偏地来控, 落不扎, 面康, 开来七折, 主机设计, 冲日堂, 冲日清楚说, 做那亏控谈, 来控的来顿把引起, 年代你把土地堂打在起过开始草啊给吧汤落家吧绿树没吧米国拿我说给年代鱼吃土豆都面具起过康边南给苦肉啦年代儿几公顷的龙苦肉起吧即便直接堂只顾了张着土皮也不起吧即便亏空给苦肉张着滚空起吧做那亏空说国内给楼主直接堂
1: 只顾直角切吧米给给确定了土囊切吧喝这个吧落脚过张学康拉白出门看那结果罗松严起我国科学没别怎么去预备米错给多少落这个我国科学过过没去过他把图监管处人工昂巨人用的我国科学吧汤国内摊位没科学过 让我过送了数据过让先你个片了地堂用途

0: 좀 든든심불라. 어그 뇨라 좀 피해 되다. 가르쳐 오도에 민망 못 든져도. 도가주게 민나 눈이 디기다 된바시리. 인다 쇼가슨 무슨 무슨 주유. 돈도 좋아 신비. 차스 못 통야여리.
1: 이 미마치 송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니르경 샥뒤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튕라부유
0: 아! 대자기 미미징엔 지시유다
1: 기지식다 통수 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수 니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소신도 개가라 대자기 명위베 경에 망부유마세 자자기 내주 튕시 중제 승유래 대바 튕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때문에도 마세 디친부민도 매균쇼양 체마 저톱들이야
1: 매균총뒤 뒤수디미그 계기 텁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불로유바시다 계기 힘도 윤도주비에 도놈 시규랑바 지기쥐앙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게중은 시슈니 지기자당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불시동당소 俺这批菜啥看呢？人家天天吃我了，俺们是聚聚吃过不哩？几撮开车都点了就没肉。美军国军写罢了，几撮用酿的兄弟，美军底下给都是舍不得动的。女性委员国谈冲突动员，子女控制去不切切，现在慢慢话女性没办法解脱。
2: 今天啊，落雪天色大，把冷有些。老贵的啊，不过说这就是吃不它。今天啊，买它落，虽然农说啤酒喜酒点过些个，你买了杯有些些别，爬上帮了地，看管这座塔，这也不做喜酒点过些个。送，看这么冷不它，店家听过送酒它干吧。
3: 以前强个亲卫他，我给工兵，加着他，得给苹果说，说到了他，没事肉就给开过来，我也不割了就点过去过。是，今天啊，康边南卫说，老鬼干过了叫不他，老手就点过去过。啊，没事这些都是他，先就接送，让什么啊西不他，没事这些他有些全怎么叫不说西就。 点过去过，出，今天啊，明天相对喜剧点过去过，对，来年的喜人，买票就去吧他，他那家不说，买酒给年给人心点呗，来个喜剧，点过去过。

0: 마이치에나 뭐라 항상 죽 삼시디 미스티린 데미도
1: 데리 페다 딩안 주속배 심배 순지진이라 진서 로지레니카 양야 고지제 레드윤 탐제 야르게 소무신 게옵쇼
0: 진서 계산 마음부터 데라브리 라다 주지든 데시데디 켄사시미두게
1: 지겹고라 공사 진다 몰락제모도 녜마르바
0: 주주 윤리니 앱스요. 내 신유. 메다 딘디시단 바 삼시라 당이 유지르다.
1: 야. 기랑 네보다 참부 유베시고 두주 가족관에 교보민도.
0: 민显다라. 양자 화무사. 문에 뒤인 됨시도. 야주.
1: 기랑 동지차라.
0: 小生.
1: 라.
0: 내 친구, 내 조부지로 문수 제비. 친구 차고라 갑시라 지기. 소식인 그제이메 장기 신세를 봐. 갑디자 각수요리라 개치 그렇게 두시기래. 저디 디게기래 그래 봐.
1: 기랑 차로 임배주고 된지인데이. 도제마나 알류게나시. 내 뭐랑 러고. 오늘 제너 소식 쓰니디. 뭐랑 도스터 두시가 정도 갑체메마도 원신 이제 유령 붙인 뭐 있나. 시가 두고 사면도.
2: 金大哥，你也出不下不去。固定住址差不离，人家的，吃过点么好些钱呢？落了几米多？街上团大的让自己这个呢？什么消息？你给个两个送子？我塞掉，马起了。你能打么？Hello，baby，买不住几卡？从今的。
3: 디체는 현영기 남장대대다.
4: 영아.
5: 어제 징서를 심해배.
3: 옌천라 친다저버. 나턴도 취시 많고 지 다우유. 마세 녀별래 심매바. 지다고 락럴머 친은 장게 초다 깨우저버. 딘제 쳐두게.
5: 란 딘제 지린두게. 란 가르스유. 롱라도아 딘제니. 어제. 계시다. 겜 계지마 되다. 지게 골라 비가 그제 주소.
1: 맵시 다 주소. 공개 통도. 코나 주 공시 나주 딩딩 차고 비주 제베지라. 냠 되어 친제. 증념 전부 차 송기. 차고 지모 수신게 수베시 원낭다민도. 공개 통도. 제만 남자 가르유네 수신 차고 제주고 인송기.
5: 오. 야오청소. 시니 죽지소. 초니게 삼대 주부지.
1: 장면 삼대 주부소.
5: 초니게 삼대 주부르다. 수신 지켜고라 장게 셰브는 시 디도 사브 딘제 민도가 민수랑 뛰어나다. 문에 뛰어나 등도가. 기란 주부 제 휴시. 지마 키니 니바 둘 하산난다 돈이 냠레 채워르다. 니 키니를 저와 징기유다.
1: 기란 게 우디 나자시. 포문님도 좀나 레일 강에 민도. 소소소 진다 우음 주시.
5: 디리 뭐라 죽이지 않을까 바로 쳐줘도 와.

0: 카솜시. 닌다리 시켜라가 제다지. 나미르게치 랑체도 냠마부터 제시고기.
1: 선녀 사뱀부르. 나 잼자 저기 또 땡겨인다.
0: 조쇼미요. 닌다 싱 타랍라. 더더로 찌지기스. 선녀 가발레 조쇼미요.
1: 뭐가? 거든 설레면 또 셔즈랑게.
2: 얘가 너희는 가는 거 없듯이 해 우리. 신다시제 시전단이 여러베. 아세? 키나니 오늘 괜찮지? 키나니 나를 슬롱데 시제슈. 아, 진짜 키나니 생각도 왜? 라. 전다 신다시제 시제답이 있는 얘가 순수 넘쳐 하고 그러베.
3: 아세. 니니. 랑게 아마 로봇 쟤는 용도 왜?
2: 나 장수 연록스가 갔다 만나. 네 키나니 같은 다루. 아, 귀멘다.
3: 아, 담요 담요. 어, 선이 장게 어, 중부치제 잼자치는 용도에.
2: 깊다 쳐버리. 되지매. 키나니가 연연 치료를 당매. 나를 어제 뒤수 말베.
3: 이 불발하게 세자. 제야 요마시. 니에셔 바지고지. 장수 뭐지 되다. 계세 선생님 가 나냐 비노 싱라규 녀치시 나는 고르시나요 그 다도 그네 고르시나요 그 니니 장게 아마니지 제니 부선이 질로 잼사 치는 요 두게
2: 나로 제 처우이

0: 중부 잼사 같이 니 캐과실이라 녀야지 과 디스서 도로라 녀야지 과 아, 시닝니 아메 잔스슈이 아마 로봇에는 용도가 아
1: 아지다 하고 Can I mate that?
0: See, do thinking,
1: mate that.
0: Who's thinking that was?
1: Can I mate that? See,
0: do thinking in
2: that? Sushin and Yingma, ma. Maduda. Maduda, say. Marangaburda. Yes, you are in Yibe.
3: Yingma, who doesn't know the young person?
2: Yeah, I say that. Come on, let's show you. So, so, can't know him a shame, show you. Do call my negasta.
4: Oh, yeah, sure, Dinda. You come to. Da. Loss.
0: Wait,
4: you come to.
0: Duck and Jerry, ah. 그들 수준에 세팅한 리뷰에 보여주시야
4: 제다, 랑가 그두인에 세팅가 보여주기 오야, 감시야
3: 러스
4: 클리치야, 더빙아 주시
0: 야 랑규

0: 오야, 저 데이다. 얘 가면도. 나. 그치.
1: 얘
0: 가면도.
1: 다 근데 저 아. 그들 수부주네 세딩간 레베 보르샤.
0: 제다. 저가 그들이네 세딩가 보시기. 오야, 감샤.
2: 러스.
0: 글리시야, 더빙아. 조시.
1: 야. 랑규.
0: 와, 타버다.
1: 계속 챙겨도 죽으리. 드링 아 타버지.
0: 야, 용마다.
1: 아주 용마지. 나가 내가기. 나가 내가기.
0: 뭐, 장가 계속이. 용마다.
1: 장 삼던다. 드링 칼라 니스 송아. 법 니주 송아. 수고장게 주저 제비 이내 나 럭바 쪼그저버. 아, 다 랑규다.
0: 다 니가 믿다.
1: 지다 규다. 비 년년 쓰인 년년 산 년 먹어.
0: 같이 거래. 랑게 내려금도 큰 시험도.
1: 년 내려금 제 시험인도 에.
0: 저도 그. 오늘 시험 하태버리. 랑게 그 뒤에 균도 되기. 그거 틈녀 줬어. 그거 쇼녀 줬어. 신경 큰도.
1: 년란 시에고. 드리니 아자 양라스야 통배지로. 네 삼방 오늘 랑이게 차사라치 남게 라무군 저시다 숨규 태제. 나라니르 럭고 침메 저 숨기. 아, 진짜 약을.
0: 라니 하순 좀 마시다.
1: 문혜이, 네 문혜 락베스 베스로 치용. 장삼돈다, 아자라디 경부시부시도. 부재주고 말도가, 고니마 응치기게 르샤. 나라니게 김장기게 시댄제슈다 지구지. 레마제, 너희들이 쳐샤.
0: 너희들이 쳐샤, 이니. 아자라디, 다리 라지가 되자고래.
1: 니마 아자라디 촉동르바. 탄데대 폐지, 개동스제와 치그리.
0: 가츠
1: 개동
0: 개동해
1: 시 단도 관제 다가지 수샤 장도 삼던다 니마 부제 메디 먼저 다바 친에 칼라 개당고 줘봐 장문이 요마시 디간 검 개자 당고 줘봐 제마제 두두 카셰지게 부제시 개당에 여지 디간 미스 럽젠 치투 여다 제마제 아차디 윤 미인레 당고 싱마시
0: 야면 드레시 니 신다도 그랬대요 편수도 어제제 그 환케도 다 쇼리 용두게 테마체 디가르 주베 부제 아자라든지 산에다 톱단라기 앙자 카세스 차치샤 계속 내줄라는 거서 차야 여러분 미모 저 제브도 계속 내줄라는 거서 화세가 저래
1: 단대 부제 등한 저 치다가 여지 선이 돈 지그지 디모 저는 양자 체초로 용도게
0: 영아 너그도 체도
1: 장게 셰브는 신 차도니 팅웨이 기겐 신유 유브딘 제지 라브이네 콘제 디크바 체제 지금 마시
0: 도와드린주래.
1: 지스.
0: 닌도 계세 부재 라비너. 아니 부재가 녀고시 그래. 딘데시에너 람푸니야 그거 요마다.
1: 장래 그거 요마시.
0: 아데 기회면도 쏘라시. 제단 들이 아라비 그거디 랑제죠 용도게.
1: 먹어.
0: 삼켜는 마담바. 남 삼 홀렙지.
1: 시샤 아무네 칼레시라 크기 티진 얼른 안녀를 녀주다 티네 부녀가 교
0: 녀를 녀주다에 단더푸 고비대제 대샤 생가대제 대시다
1: 안녀를 녀주다
0: 영아 영아 녀는 녀시 겹치다 닌시 켜면 돼

0: 하시 피게 땡키스라 피게 다소 제가 로인 쓴 것도 그
1: 진짜 범부디 다 최고시도
0: 남산 땡키스 요성아 자고 지메 사다와르 레가 주니이 아제양라 모란게 뭐 가서 제가 쓴 것도 네 모란레 최고 가시 니시 제죠
2: 디 디무유 그네 되 마시
0: 다시는 네 모란레 최고 덥치 제죠
1: 아제양라 당대 개개 세 그룹
0: 기랑원에 아주 나 시스 나가 팽에 미베 머신에 겐게 샤메노 차샤야 요마다 야메노 기랑 아주 나 시스 나가 피다 용도에
2: 어 제니 영아
3: 지 니 송 시 나 추 디 게 니 니 송 시 나 추 디 게 송 니 송 시 나 추 디 게 시, 니, 송, 시, 나, 추, 등, 게, 지, 니, 송, 시, 나, 추, 등, 게, 송, 니, 송, 시, 나, 추, 등, 게, 시, 니, 송, 시, 나, 추, 등,
0: 참쇼. 띠님 집시드.
4: 让局长不是立马送我送去卡里也托给我打你们呗。
5: 那不是什么重要的你们在他们那么接不得的什么重要
4: 唱不停这只吧。
5: 是唱不停这只。路不穷路不进途径那不是什么路不清退别接了心中老妈一句呢也没人凶手不等于的那不是退别接了俺的两个是车唱不停这只吧。이내샤오이내라시오나콘솔랑가대전대민도
4: 이내랑토교마다는은가치지유년통세제자동년좀치지유말봐
5: 가래자동년들봐디어내라시오콘솔마쉬아
4: 쉬다
5: 년년도바르겹제치겔랍다줘야러제시신예이
4: 치겔줘년이에랑바라가이긴베르베
5: 나래삼주이치겔샤르장가줘야디년폭삼이무장가싱그르봐
4: 이니랑암라가당그르베

0: 홍고 차솜러 꼬면 솜주체 미니 돈베 홍고 차지러 꼬면 니슈 그치 니 돈베 꼬면 쪼솜 치시대 오네 내 튼두 댄치지부 디제 침부이나 치렌치 주고 말다 디 랍자만 초공기 부근근에 시에나 삼루베 초주부지
1: 슈자 자양라 키랑의 송탕라시 니에 치시디 가수진이 지금 개 도움이도
0: 탄데 럽스 지시대죠 추제 돈용 큐니 요마리
1: 슈자 뭐도야마도 신다 큐니 식민도 지에 요대시다 아자양랑의 장댄스리베 티엘 낭나민도 숨기
2: 은혜라
1: 은혜이 다이나 아마 신내로 디스나
0: 신예 은혜 돈엔베 갈러 렌구 차시도 난저 기겐데죠. 부그딘 제일 가보여다.
1: 예수수 보면 되나답니다. 신유에 칸님시라유. 총두내가 선제 수뇨매. 따단데 요글룹 총주저유자. 지만에 아자 양라이키라라 김주망 수오키바.
0: 신유 아무라. 기랑게 라삼 남다게 아데게 단데 요니 신기. 마세팅을 저와치뉴 여지. 이내 니케린세 미자신다게 김다디 야오시도. 처음엔 어제 제비 제자 맨스 러브신 범인도
1: 데가 저시 킹긴의 샤요 마지 카네시에 봐 차샤야 요 마다 상마 당부치야 왕치 요시 무신의 키랑게 미선의 문례매 봐
0: 리메
1: 제자 문례네 주메서야 요다 차스겜네 가가치네 민두에 아자 양라 키랑 공부시다 미자판한 어디니가 레칩손자 클라스야다 나레치야 부구수기치야 통도 보고 수치 제거유자 갈래시라 요시 이내가 좀 날차샤비는 나래스 제거킹마시 昨日的 난주신月了 수치前呢 다가주워시 신月 정리리시 무신내년수수면다 미장판당어디부부손자 부다보며팔러 개바신부시라 요시 무신내년주신月 我们现在来是让给空余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家来了中立皮西金爷阿 我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们的名字是什么?你
0: Tengu, mi zang kashia ji li zhong yu yu, zang mu bugu nyum do nye bè ma do. Nga mi ji li kang bu yu wa, tari tengu mu tang gu yin da. Nye ne ha kwa na, nye di yon na ta ghe zhi du.
1: Pu zhe nye gang di, tang du bu do pi ju si deng yu yu ma shi. Nga zun na ne, pu zhe le zhi wa to pi shi ra ju yu yu. Wo zhi yang jian yang la. 기랑루교도 뚜가르 봉포스다 포머시 럽첸 주이스티샤티 제시베 시 겐부디 투산 라프팅고 유자즈베르 음 녜산다 응어시부망고 유자 지마 레그세디 응어제시녜시유너 자스 요마시 아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어 응
2: 我们的人都是人。
0: 沈子浩，七个一个六穷。
2: 咱什么也不是懂的，俺人类帮忙打到切开不要来要嘛些，帮忙用作俺人类那个性格是不？哟，啥个是要用吧？
0: 俺得要嘛些要开始。我是人家古别创造呢，人家帮忙切开有六兄弟的月子，六兄弟最看我着打。
2: 第一个兄，俺身子好帮忙。别的情况就要这
0: 样。让三爹老师要我接不上这。
2: 喂喂喂，这帮马子，你们三的这，婆母爷俺是我给随便的。
0: 是呗，没事呀了，不过老师给不要贴，俺们做事，爸爸开心嘛是舍得。
2: 但你用到钱钱，爸爸是你的，不过老师给不开心的。
0: 婆母羡慕的，让给两银子么了啊？
2: 卡多。
0: 俺一千没送。
2: 咱以前没多哎，对的，对对的，我们肯定收到。同学们，对的，但是我们也收不到。没事，俺们也是行嘛事。一年俺婆婆也买不起，肯定收没的。以前多哎，我今早不会俺们来叫开没的。
0: 嗯，然后呢，俺们忙过起来，也去偷渡啊。地铁站里一人有。让婆婆把不停车去约吧，我那地铁站是。
2: 这地里你们能不能下不是呗，我对我的是等多啊，你也不需要人生病。
0: 让对我当把这一些。

0: 宁都 俺来追他。
1: 로종기 체시 이름이 체시 체시다 체시 집에 어린 응지기 로체야 김원에 가다 주시야 제송기 유나 놀라워 주시 제송 뒤에 문에 听着看吧新月推荐他是上海经语念爱经语念爱要不读现在给你念爱讲读铁东南的讲读啊我呀念爱讲读我呀伯母听的何子哦对啊忙不听着很这里 댄조 어, 야, 같이 씨. 아, 네. 애니, 니네.
2: 징포, 당, 발주의, 집에 초초당네.
3: 빨라.
1: 어.
3: 이 낭튼 가시.
1: 자. 직제 십디 난디디 되아.
2: 집에 추중 당네.
1: 아, 그래. 집에 추중 당네.
2: 베마 가보 가스.
1: 베마 가보 가스.
2: 짐세 부잠 메바.
1: 오, 짐세 부잠 메바.
2: 추중 외라 렘부치.
1: 오, 추중 외라 렘부치. 아시치
3: 말라 그냥 갈나서
1: 어 아 신예 봐라 뒤에서 집을 온 지그리베 용두게
3: 말라 말라 개나무송
1: 아 개체마중 개체마중 봐라 어어 개바 주녀자치 해줘
3: 예 주로쳐
1: 어 멋있다 멋있다 어 범디레 야같이 어나 예쇼다 부모
3: 어나 여기 갔나서 어,
1: 빨라 좋으시다 어 범디레 야같이

0: 신예, 빨라라. 나 권식이시다.
1: 걔랑가 가봤시 안 남바.
0: 자 아무라기 두신 가봤시도 아.
1: 단도 아무라 쇼메바.
0: 아, 계직 말해. 원아, 빨라 스스링가 진주. 랑디디제 무슨 약지라. 야, 빨라 줬시다. 그리다. 어이야. 범디레야 같이. 어이야. 어이야, 지스. 이다. 어이야, 장파듯이.

0: nga sum su ga yong je ya khashi ho sum do
1: ya ja ran don da se ya yi
0: ki ta os tu jang ge nga pe le de de she ya ta na khri ya
1: a le kha khan don da
0: yong a pe le ne kha khan tu chut de ran yi na oya ta she da
1: a cha ka tu nga nga dong sa thi ga
0: Mari, nan tin de ma shu slebe yin ba. Je de we.
1: Je nga nga dong za ge de chi ga.
0: Xia de lo ze me ba. Nga ge de chi u de.
1: Nga nga dong ga zhou yi, nga de.
0: Sha. Ta ra bu xi.
1: A cha, nga ge de nga dong za chi ga.
0: Ta ra mi ge me len de ge che che de yong go.
1: Bala ga ka tu tinje na ni am la ga da che ru ri
0: ja ne ka bi cham chi ni de ya ri shtu so bi chi de ni shi chi ge ni ri shtu yi ori de de da ti ka re
1: ki ka je
0: ja li xie ne ha gu ma ri to s ne ye ji ti gu sa ji pi ge nga du ya yu be ma che tong tong no bi yo ri 그때 듣는 남자 참 멋있어요, 여리.
1: 영아, 영아, 영아.
0: 아니, 상황이다. 응.
1: 닝도. 네가 제도.
2: 응. 네 되는 뷰 당도 갑시다.
1: 랑게스나.
2: 네가 녀초리. 네가 녀도.
1: 망고 된 녀는 샘팡이 누구에?
2: 샘팡이야 가려 봐. 뒤콘 전쟁 좀 잖아. 나 해 버지지 시야 여리.
3: 这个主意的巴拉个亲戚然后贴对戏还是宁宁还是给你可怕准言吧啊可怕准言吧是不是啊是不是亲孙嗯哎接下宁宁给圆圆去领养四天主意过年前就是主持不
1: 다른 아름운에 지다 마신 배 소르시도 니닝게 보양 스칠 치신비는 롭선 근친 마르바 니가 가래 샤네 집에 보
2: 니가 랑 샤네 집에 보고지 라이너 심제디 제 쇼마리 셴스메 딜레 락도 카바라데 투로라 하뉴 나는 시 기부제 되다 심제 제타는 게마 해군에 게요
1: 심제 마신이 게바 심제 메는 갸고샤 갸고샤니 게베 소르시오시
2: 갸고샤샤 갸고차도 야 고스티 소아. 나 최제 레샤 중이다.
1: 왜? 선주 레니 예수 게 면면베.
2: 선주 선사 예수 게 뼈 마시. 자게 챤데 부고 아무 테주. 선주 좀 뒤수. 치루 차도야 카데시도 메시기바. 차도야 주고 셔도 말다.
1: 내가 메다 쉽시. 이네 이메기 알아시도.
2: 왜? 콘수 리윤 고시에 봐. 니 고추.
1: 리윤 고 카시도.
2: 콘순낭 부세 비게 대여 요말 쓰기
1: 이내 콘순낭 부세디 전부 싫어 이걸 쓰고
2: 렌네 되샤
1: 금세 가리기는
2: 시험이 좋아 오 조디 무랑 교계 부세 대가 맵자 마세 군이 사수니 둔다디 체도 양세 쇼월사
1: 라네 주도 살아
2: 어 지지지 부스니디 미게도 잠시 비교하고 봐 나 레샤 죽인다
1: 지 장게 군이 제일 망로 쇼메 단다 셈무 중아
2: 가리 장게 단다 마슈스도
1: 구세 신라 당은 즈진다 참부시라 요시 콩게 원제 나베시고 좀제 세와 요마시 마세 구쇼 신라 게 탄도 기라 차르고 나야 티엘 게자 요리라 레주 티엘이 주와야 요마리 숨기 제잔 디티 기라는 김제 쇼이 워시 더도 거지 쉬야지 지야디게 그뒤 뒤서유나 只要得做的教室以年谈的康巴子也是全桌算在从一个月的车外顶着的位俺总能弄松呀卡仓木总差不起谈的从前古地域俺嘴的你们去看了或者东家时其实从你马前的马前罗民都看俺嘴的没必要去看日呗 那最低准备用我讲是打不过警察的就律师钱，他都不满，加个出给老板来说不要钱。钱咱俺最低规定是话哦，不要超过大，出给点不。阿江讲，这送得人又不是个月。第二规定钱，到我送么什么子，克隆可就钱小的。那么咱从你钱里用嘛是？看那最低准备打不过嘛，加要借钱是算咋？规定个油漆的要不全民多，嘛是克隆个油漆才是人民多。
3: 现在是从你前年以来，你把东西了，康贝拿了，克隆比赛是不是才领要钱？现在从你前求着。希望俺们来。
1: 对，该开去了。
3: 嗯，我是让车去，是俺了，让大新月俺们来，你刚才不在的伢要买的司机，马上了，赶快到。 新月阿姆拉给普赛的娘们多哎，人家好过么穷哎，普赛全部的新月阿姆拉给老当不是多啊，可以呢。毕竟没人给三大大招有着。钱呢，新月把那个阿家来的老当比么着？毕竟你这人不着，人生不是多大，先买到新月阿姆拉给，搁来打个招呼，咱们都不抢嘛是呗？点点新月把那个古么全部钱，俺家的老当不是。嗯，俺做平民是要的，说说全当面呢。 给这些要托大米多啊！否则这些要给团团去去进这些，说说他这些工作要把谁？否则的我那姨没敢去那么多，让那两些要在点打个是吧？他当铺的桌面，桌子脸没掐错，他多理费房个阿姆弟的我那姨没了大开了，别谁还个啥样活多啊？宁多。
1: 可是人家当白土老的，他得给钱。可这多，你怎么是多？人来当开不起。
2: 那可是你没两个钱多呀？你当白学过哪些嘛的？呀，看啥哩？可是
1: 说，
2: 你当了主要给，就算不写钱的，你让他当穷哎。
1: 当不穷，你们多哎？
2: 你们多。
1: 你让主子了，老不穷不穷就没穷啊？
2: 你得你得下雨。
1: 啊，得下不的你。
2: 全部进这拉你有干嘛事？别给老多把菜呗啊！点的啥有干嘛吧？菜呗，就有那年咱俩这个小妹，马上俺说你别去打工去。
1: 他现在没那天啥啥事，点下没着。你看这个，
2: 这啥？这东西卖给谁许多？江思源是你，不过是不得的呢。这东西。
4: 谢，谢，圆圆，圆圆，听他说的些，他不懂的，不懂的，不懂的，不懂的些，不懂的些，两个人听见多大的呢？你多大面皮啊？我这边，两个人的些，你敢说的？两个人的些，你敢说的？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些，两个人的 咚咚咚，
1: 当然咚不过，很多咚的，你让说的吃嘛事哟。
4: 咚咚咚咚咚咚。
2: 耶，小苏，小苏啊！
1: 杨然该下边，这拉咱们要在什么温度？你看贴着人。
2: 耶，我一打，人一还是有。
1: 那你染了，吃个茶杯了，多可怕的话语。
2: 好嘞，可怕出来才对。
1: 可怕出来贴温度，而且杨那个朋友老清楚你这些，你两大姐这我上不去。
2: 这杨来，
1: 你染的少，去大街不？拖着马日日，而且杨那谈的工资落单子，但你而且落得出骨头钱。大子姐，你阿家的粗小了平点呢？来三等个意思啊？没些年，阿家小是年蛮古人。
2: 就这个么？着急，我这个着急。
1: 你阿家老头可把是爹，爹那拉起班的，年岁轻嘛是是吧？啊，爹都，弟弟，堂婶。
2: 叔叔姐。
1: 也不懂啊，都是点开病的，老头可把的也不许多，老亲老妈当大人。
2: 妈是。伢两个阿家来亲戚拿钱要问呢，伢年还收留收钱些了不？
1: 阿家的脸上的人两个要钱，当时认得的，阿家给给一些，恩赐一些。 기간 신유 유배마체 탄다 부자지기 요지 광대 안주 내가 창을 놓치러

0: 내든 뒤 아자게 하고 무슨 잔치부 차수는 아니 친구들이
1: 아참부 차수는 군인님도 좋음에 아자님도 좋이 아자
0: 아지 알려다 라이네 레다
2: 빨라 엄마

0: 장벌라 세시 유배 무엇을린나 무엇을 비교이
1: 여투기양 님의 차와치 나공 흘렁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남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기 뉴부양 첨부된 유배 나공 당 니공 그대 교양 참부유 리직바 균된 총고서 치대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추양 고토라 수불 견치 숙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신 원토 칠루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코 당바낭 당
0: Logi Padu Rigor Hammy, Rigor Tang, Yang Yu Gantang Lamming, Chugu Chevashi. Hum Ditula, Jigog Nuba Den Yube, Sangu Timbe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i Tue, C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uel Hamula, Cherjutang, Tedu Gotu Nuba Den Yube, Dakje Chidi, Ting Ering Oni, Chanila Gorge Gokoke Yimatang, Tata Chanila, Gorna Gokokele, Jumigu. Penjong Logi Padu.
1: 空气空不清楚天里同面感心迎来修明孙秀感应空没有空不唐不提下不住空得不来浪车文档热度吃空气空不神神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刚不擦龙用为企图行就堂三百七百银别七别更是擦龙给开就堂对年去过前月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兄七别他们天里阳性希望他他们天顶秀气味恐怖也对迪行几别从南西用意出国错恐怖部队他从亚界为个刚把超用意的叫企图贴住他们做银别他们做其他别几别心这米泰迪兄去那么去七不用出去七别提前了七不错提前这么用他地他昂擦龙用味面对秀 他们恰起了国家堂古巨国国银了国家看论游戏他们恰起女呢恰起不游银二退季养你们操啊起阿公和龙当月长秀秀落地派出你过七块地四图三退那么些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给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月日子吧军点冲过所七对群养参不月体外你过堂龙过七去养国图
0: 숙불견치숙체리부신원토베마치모동양갈부신원토칠루주디여기파주니고치쿠당바낭탕로기파주지골함니지골탕양규강탕라민네주구체바시인흠디툴라지고기누부덴유베상우덴버진네지달고툴라부신딤시치웨콤바윤징뿌양갈레크그메티웰함글라철주탕테듀고툴베부덴유베닥제치디 听爱人讲你，吃腻了锅儿，解决过去好解一么汤。他的吃腻了锅儿，我解过去好解嘞，准没够。品种罗杰帕猪，罗杰帕猪一二季切过，天气的解决锅儿，你的锅儿就可不生菜。罗杰帕猪比例特别健康，养的罗杰帕猪真是吧，常见些不萝卜松竹垃圾，玻璃鱼白，普美对东西扛对都甜巧。看的天气的解决锅儿，我解过去好解生菜，罗杰帕猪比例特别健康。 罗杰帕瑞真子吧，常见些不萝卜松竹垃圾，玻璃鱼呗，普美对东西，酿都不就赢。长波了，菜是鱼呗，我了林呢，我了不就赢。

0: ran albu nya jema de che chil khyang ba chen du li shang ran yu shi ti ri dab yan bul ne zu la mun du ne zu la ga sta ne kyo le la bu shang me
1: bu ge zhe le da zhe ge bai ha du
0: ran albu nya jie de su le min ba yan chi le bang kyang ge ba chen be xue da yan chi le ba ge ba chen ba
1: ni me de de bi bu ni ku da nga chen bi nga chen ba da ni se su sheng bi le
0: 가래. 나 전 두균 분이고다가 란치를 죽어라 봐.
1: 분이고는 니진 다여요 말이. 같이 되오래. 망아버드네 니오르베.
0: 리샹 라미르베. 님지 밤은 좀 싫어지도 해.
1: 상 가리베 그래. 라면에 부랑 고등도 두고.
0: 뭐 밤에 서로 두게. 미주 보고 소환 자켓 찍도다. 먼저 반반 자켓 찍도다.
1: 이비 보경 세리. 자듯이 제마디게기는 반반 용수 세리.
0: 카존다.

0: 부재직 지혜도 권하고 써주게.
1: 뭐랑게 가네. 아잘 진다디래 양 스테인 쓰여리. 문에 전에 닝내 산야 지도 뭐랑 말아디 미신다래 라주고 여마지. 신月了 수치 신년 매자 신원래 신년 매초아 성비여지. 시샤 怎么你第一干了 표미 콕바나고 딘제 유업자. 참모 보고 지혜도 봐. 타마디 미겐 파르기 겐데 차주기.
0: 제가 연락할 때 쉐빈 뭐 부재 재빈 어 천태가 해도 사줘거리. 딘제 재빈 어 단전이 준대 하심 하시. 뭐라 고기양하다 인식 줄랍진에 퇴면 어 뭐라 차가 용그룹에. 당도 좀 역매배 다리. 니부디 땜범도 계속 보고 룰이 되면지 소중 제도와 차시하니. 땜대 주연함께 마다배 차 망고 용그리.
1: 다니에 고쳐면서. 시샨, 나라니 채단 댄베 파무시리베.
0: 인고충, 나라니 샘부상고 장구창시야 일루춘도 인베마세 쇼알턴도 지조르 편토니시리.
1: 이네디 럽스 강원토마시 나라니게 시왕 쥐람 댄베 부구지르 소경치고 성부여리. 이네 미츠 부구 인게 야게 간라 동지 팀지 창신기 마라니 불이 옆디 심산 주거시야
0: 인도 전다지 년에 팀원 알아서 컨트롤 전에 깊샤 마르비야 대마체 내서 대평가 소화게 그 뒤에 거를 수 없이나 란섬 제일 남다가 나 힘도 좀 제일 남기 너 니 좀 제일 남다가 부인님도 숨절 안 있기. 마라도 한국에 고여갈 정부시계제 승부덕에 김사 추구해봐. 어느 사람도 이제 고인기. 당대체리 폐기 드리친어리. 체리 개업자도 닝디 시사도 마찬가지는. 미래변화 루비너. 디제르 부고의 전부 차마리라. 마저 견고 채우마지. 고이갱하다 니지주 럭진산대 고야미해봐. 두두 전부다가 부고님도 싱지드 제라지. 강고라슈. 올로라기. 딜레기 갈거리.
1: 장게도 시에두 나무네 니만에 주도 스팅기 나와 기부체 가게를 숨제 과마시 이네 아메 초부디나 주브네소 나무네 미세 태송기기 미신다 부구 망고든 제 근데 시기나 나무네 시라시기 나라니 그피 턴도 부구신다 그지만 생비기노 넘지마도 지조 디간 강부추 도마리 섬기 급디디 응은 니 근처지가
0: 지수 삼담하리
2: 할로 베베 마비송아 레가디 쥐는 무딘 대장에 가세
3: 지겹고라 수신 근데 미키랑게 킹그지 뭐라 내가 가르쳐야 비네 야구시라 소위 생긴데지 기랑 도대마나 가사 뭐 비송가 철구 좀 대통 사샤
2: 아 지다샤라 네 주부 야구시 세상에 진송 오듯이
3: 네지
2: 차고 지네 망부티 제리 이네 진수다 미야카레 세상 진수 고급디 덤치치 그래 是吧
3: 네지
2: 다리 내가 야구치에 비나 제만 유유로 봐
3: 你要把罗杰苏醒了，才也不得这小马的死了个瘾。莫让跟这人似的，说说这话，托不起他对你的这人。
2: 上一次吃五马的，多年没喝醉呢，军人不得这五马了吧？没走过去这送酒不来，坐的头子里。现在没咱们用不上了吧？上对的，差点被下边呢，差点要不喝醉呢，帮忙些呢，别的出了马了呗。帮些呢，长木恰恰下呢，地东也有了呗。你先说。
3: 记住金大侠了，大家同意。我来金大团长，今天给三十担当的，我公司收益。
2: 他的这是讲的用嘛的？
3: 那是。长侠。那是。你许久。在用。

0: 야죠.
1: 기능 맛이 피어.
0: 바이바이.
1: 랑게 제스 채는 오늘 잡스미도 빠시다. 야오시라 티기.
0: 오늘 집에. 머리. 얘랑을 락다 춘추 시트 뒤에. 지마 손이 되도나. 머리 맞지야.
1: 야자. 난 원신 비규. 계정한 고용.
0: 오늘 집에. 첸다이.
1: 바이바이.
0: 우리다. 바이바이.
2: 니니. 나랑 치도 봐, 유. 롭센 트레스는 님도 놓쳐.

0: 민아 저 심유.
1: 씨. 키라니게 카리스 미스 그래. 아, 디오 디송아. 키니게 과로 루프시야.
0: 과로 루베. 어. 돌로 드네 그제 과로 루프치 그래. 아.
1: 니 디코야. 아, 디테스리. 디오 카인스나 니에포모 사주 치제 마트요 니에미도.
2: 마심메.
1: 씨. 진이 야 야오스네시. 교사 올라
2: 우리
1: 세시히다.
0: 예예. 저.
2: 너 지금 침지. 명부 나리.
0: 어머. 진짜 빨리 당신 좀 더셔다. 당신 정리 소리. 저. 진이.
1: 그렇지.
0: 아, 진.
1: 달려다 제. 빨아 드릴게요.
0: 정지 좀 마.
1: 사주 오다 나 그거 좀 저기 밑에 하신 세르 봐.
3: 도스네 난 리스노. 롤레 떼제만 돼 아. 미트라 두다. 정제 티 아.
4: 뭐 정제 티우메. 뭐 좀 저요.
3: 장복 신다 레제 망제 송아. 디린 응지 정제다 힌게 정제 참 치삽치시
4: 뭐 정제 처음에
3: 장카 진행 봐
4: 나 로메 잼 저우여
3: 니 나를 신칠 잼 저우여스 다디스 아메카리 뉴엔 실로저
4: 나 로메
3: 양가지 티 로가 로메 봐
4: 로메 쳇
3: 로마 진 아메야 치민다
4: 야마 쳇는 용서
3: 쳇는 칠 돌롱 켐제드 로 여모
4: 뭐 로스는 로마요?

0: 야, 카페 시동다.
1: 나 카페 동매. 추구 돈 지바. 심도 니콩 마리.
0: 니마 고 지 마리. 맛있다 님 지르 카페 베즈가 동구이다. 카디 두게.
1: 어리 진짜 되게 찍대다. 얘 대 토게 제 되게 하셨냐 대.
0: 창문 익숙 잖아 저게.
1: 아, 익숙 잖아 저게. 먼저 뒤구나 주도 가. 걔랑 토님도 하시 돌아 콘체 참부시도. 반반 익숙 잖아 갑시 어리. 希望 전대 연나면나.
0: 네 숨제 치취디 希望 그 댄스 집에 삼단다 뉴들이. 익숙 잖아 야고 여리. 이내 단도고네. 希望 익숙 잖아 단 대토 안 숨기.
1: 아, 계속 말이 네 쉬고 신다는데 누가 대셔. 연산바 반반다. 시원님도 장가치는 야구 쉬운 봤음쥬.
0: 니에 다그슴기.
1: 도저 창마 랑글러를 치맵자.
0: 마리 마리 롤 마치 마리. 니에산바 가방민도 꼬여비네. 엘레 귤린도 세워줘봐.
1: 대 귤린 가르치고야 해래.
0: 귤린 세워줘. 루지체 탄도 수대로 자 닌가치. 야구 유매 다우줘봐. 이네 반반 암라. 반반 피중 디제 이네. 탄도 망구 딘제 장주 니인베.
1: 창매명도 구이고도 와. 반반 뛰어가 딘데던데 나이스나 딘지 매브르 체기. 무 매베가라 권체 신예럽 통문도 보글럽 좀라 티셔다니 용마르 와. 니 자주르 배우르 와.
0: 장게 셰베이 다그리.
1: 계속 말이 니 쉬고 신다 딘데 대샤고.
0: 영아, 나라니 님도 다.
1: 영아. 잔 처와시라여리 니 데냐스고 체기데. 당가 주인다.
0: 아, 다 주님인데. 도스디.
1: 메. 디어. 디든 부시원 바라가 순이르베.
0: 아.
1: 야가라. 녜덴 시원 바라게 부고 야고신 얘기. 던도 군이 참다 합시체. 자식장교 버리지 대도가.
0: 던도 자식장교 썩도게. 녜 부고 주미에 든제 마디 아스템 멍부시에비. 큐는 임금이도.
1: 참세바 개야 말이. 딱 봐서 매봐. 네 쟤는 시원 바라 미하고 싶도. 다스 되배가는 시야가지리. 저도 보고 야고 싶냐고도. 다들 보고 된대 신이 공부다.
0: 디키란 좀 주지.
1: 괜히 제 쇼 이기 말 봐. 네 랄 쉬쉬면다. 산대 야고 된대 유두. 로이 쳔비치. 돈도 먹고 쳐야 할도. 시원 바라게 줄을 찍 채두게.
0: 민두 민두 딘제 지마지 지마지
1: 지거지 보고 보사디 칠럴 담한테 해야 돼 독쉬리 딘제 재매배 주고 된다시 나한테 친절이 년 신규유 겸버지 쇼는 도그냥이 보르다 잘미 다시 딘제 모두 자 체브리 마이케스 당이 잘 산데 야오 딘제 슈두 오늘 앞서 라지 오늘 이밀 쇼용아 아 죽인다
0: 년 머스게
1: 먹어 먹어 잘 좋아 사브루
2: 네, 야야제. 네, 저번에 내가 뒤 친수공 어떻게 해비? 이내 친수 대리진이야 여러배. 진짜 쟤는 수평도 여래. 나무네 스미레 대수.
3: 기랑 고루만 난다. 내 주디 나무네 세입시 맞죠? 내 기랑 그 강한 시송 남자디 수신 지제. 뭐랑게 지림배지 능에 야채매. 대내 내 주 가르라 유미 나무네 시 맞죠?
2: 장게 지림산 매봐. 가 얘기 마두시. 한다 그제 진년 봐.
3: 苏醒时间的呢，长马提起起头都快，陪没几天，六个也没多，让你喝生鱼呢，不然他主要喝鱼呢，不然不管爹老抓等要嘛嘞，今天赶紧去吃喝鱼呢。那最的，俺要买些把小马些，一年俺爹呢，毕竟，赶去我兄弟，给他给去我嘛是呗。
2: 시다.
3: 할로 베이비 뭐비 송가디 괴든 체자. 콜요라 소균 요든 버시야. 네 수신을 균어요. 모랑게 땡주 매베 레거든데 큰 치마리. 체자 뭐비 송가디 땡데 니체 등지. 네 삼담비 계시 키랑 탁쇼 증주 체비 있나. 키랑 단데 내법다시. 콜요 소균 체베 내 수나 취비나.
2: 띵아다 좋아 하려래. 规定是对造军设备，你什么情况都找我合作嘞。
3: 大哥，今天给请用嘛是？一年穷人你得给了，赶紧送着那个嘛是呗。
2: 嗯，哈喽，贝贝了，穷鬼跑过来是鱼呗。
3: 大哥，况且你最好嘛好些，规定是你公司穷的个些，穷鬼直接跑过来了。你规定是你公司穷鬼可是不是好几个些？
2: 规定是你没听错，用不卡里你收鱼不着。现在必须到门，那老弟经常跑过来吧。
3: 徐总，
2: 开心嘛嘞？可是这边我爹俺记住的，你爹没叫不能吃着。
3: 记住过了，开始其他个同志哪能都爱得能打药嘛是？隔壁头，记住下来给客人能就趴下，其他嘞我是先不要打了。
2: 上个苏醒了，今晚咱们这么去吃楼啊？
3: 其他同志们呐，俺怕落在苏醒楼。
4: 在哪里？
5: 明都。
4: 对，你爬了三米多高，上小学了，咱们有钱嘛是？等到老幺嘛是？
5: 俺们俩老妈陪伢看人呢。
4: 俺们俩这里，我那东西差啷么着？你也没啥了，你们看光打死了不？
5: 给人家我也有点孙难的。
4: 你我很吃素的啊，做的。你很这些呢，我哪搞不用过来。
5: 哦，今天给对白水呢，对白水有了。
4: 咖喱。
5: 对白水呢？
4: 对白牛水。
5: 哦，鼓励新月给马上把那个阿姆拉对白牛过来。啊你阿姆拉，你不是啥用个意思啊？
4: 让阿姆拉我说对不对？有呢。你要是不采购下面吧。

탈루 카와 토모니 법신도치 유티게 빨리 감여바 현초다 자와라 중국 해룡장 신천 다시안링키 고칭시이야 내수 투공 폐제네 빠르게 독소 개바타 도부코알 장부의 초소 규칭디 군대기 윤통 진정디 캬도 깨다 빨리 치바라 튼지히

유다르 모웨 장외수 게데 주체 마르바타키 예와세웨 카도 잡이 카우 최도 미기 롱주 캬노바식 샴시게 메제 당자오웨 신동 촌동젠 디리기 민라 남제 장마 시세라 티신 대주체 마르도도 교조웨나 지투수 부섭소 고고로 마부게기 유에베 유티게 미츠 장마 페마라첸 시게세라 남제 장마티 슌노 동첸 콘수도시 대슝디에 토제 코나라 미니 휴숨주 잠심베 디다키 정수 수에 돕나야 텐감 수에 돕기 메베 디다 춘잠 코나라 게기유 군슝 투수 지신 망치외 차다 냠심베 상류 지류수 뉴체 접속 지구 주비유 원야 장부타 롱슈르 규티 남제 장문이 청룡 추도 차도 显列特别

这样，记录切断国别国主考别落了。中国人不必十不人心去出了钱不西出马谈。大兴安岭社会土出了藏切切，藏王苏藏不出那么多钱不谈，你别能吹马不听那样。那么这江么解释藏王么不行了，男子破灭。 간이스나 디다 템바라 장나 체우베 동부의 자와티 뉴슈 유구 사르 추조싱 서림 토베 워토 미미기 톰히도베 사루 자와티다니 샤네 게베 케미시타 자와라 자와 봉부 게부자 유진 링제니 상원의 튜엔베 장매 차시에기 덥숨냉아 바르스바 강식 타동 동부 진부시 유에베 남래 장문 니니니 장원 송외 신리시도 교르시 경감 리주 제배 편제경 첨부되고

你们努力的寻常书。咱当给宁静南给长安的切削给推贴切过错。 조심 그 위에 워주 총중 테라 탄주 로데 가야마 제바라 슈게 참진 테다 렌토 로팜 탄체 렌킴토 로치

담레 장도 현근지 매도 나게 오차라타 제주 초기 수년 통주 매투 링제 나제 텔레 체 뒤메 나마타 구시 뭐 용웨나 念的你家每次落个车子时都去了

다가 동부 정부 디야. 땡아 제부 충충 시리에 차르싱. 뒤에 제부 롱키 사라 부르라 차르키 경신 파라 디네. 네데 메베 주슈 리무 규지. 나원 초의 담라티 총에서 모두 퇴연비 담키 간고래 네데르 자와 초디. 개그게 도바 총유. 凌晨那在日日呢，从前日日谈朝晚了，天凶在其中的心里，天透过了人为的修建铁皮月天。凌晨那在电话的前边，开过眼睛时了，说起他自身，因为吃了几层嘛，路灯特别光呢，娘们特别月边，天，电价的金刚速度瀑布式出现。 凌晨南北那在一瞬间天，观看了中千种多双门。文章第六错误的瑞幸被锁在他去，俺先提到了这点什么讲起去。

와겐니 수봉 총화 강식 소양 신토 차부여덥 대주 남균 부신타 초중 소미제외 소자직 지기여 와제직대나나 워주도와니 쇠베급수 소자신 송시제 와제아메 신의 고조 치료도 직으로 세초와라 도마세 뒤티네 송 마부파라 토제대네 요미시 태양 군두 마샤르 콘라 냠뇽타 탑제 칸마마 소조 톱세 신의 워주 총의 칸캬기 롱도 추베 지덴디타 가제 치외 코리오츠 손에기라 부식 샤토비 다다 장가장 수 까까 치외 규림 테레 워주 총의 마운 손에 줄람 제양타 지링토 규규 예바 메 카라쿠 다싱안린토 근거 카와 법수 시도 체외 서시균근 카외 요바 데뷔 나와 지모 착심 내 개비 동부 충주 시키 자와 트리셉토 탐보로 초싱 티 카와 부유기 넘시타 탑주 차고 치시히

더 니웨 동부 총중 티라 자르바 세르보 셰세와타 퇴응은 토 티 민차 신도치 테니 중국 자체 로진 신지 첨부 숨기 야게시 인라 테라 동부 난키 게부 셰세 자르바 세르비 리세 민라 자 세르 셰세라 테니 뷰가르 신생 콩키 슌루 동리 셰세 게디 서주 중 내외 사자를 끼나 대 동강기 토제라 미 순주인 세바타 봄체라 미 찍이엔 심기게 테니 뷰레기 신지 시기 바마세 타통 중국 코나르 유에베 자치 메신 시게시 징주 당지 송결로 명예 중국 교토 자르바세분들이 주임 희조비 신지 제수 죽시

Teya, Jarba Sebu Kesar Shindu Teti, Teta, Rojong and Nishuzam Songji, Shine, Natsu Min Toki. Natsu Min Pe Jarba Sebu, Jemu Mixe Chewe. Shurip Sam, Chari So, Jemu Jemin Natsu Hu. Dong Shun Ki Jemu Ta Kwanale, Shindi, Diru Kene, Lo Nishula De Simba, Shuki Sheto. Ninda garsum chernum tan jo be tyugi pojuru chö te kalere kirgan chowara khomlop su churu be te dar rim gi feilung ji wo ta xi ji tu je tu ba chu ma shi lyu bu yang sar tu ne na ya cha za ra lung su la ji ba te ne ni je ba ra kha ni ma ra chö yin bo du thön be ji gan tu ge do gi be ba shi he te we me do xie be tyu le le tyu 지구르게베 신동게분디 쥬옹오기 창례대베 땅모메도타냠토 페일링우지우 강숑군 제바라 교르네 작다 럽도 철시히 군케 카와니 메윤고베 지덥 약슈시 이마타 로다라 키치데 주베 덤주토 나왕 짱보 토담 송겹데네 공센 조게 유베 메쇠 주가 그 루미초 진에 퍼디 토버가우베 공센티 동마라 종유 원야 타로 루미츠 징고르 데네 군고 계규 타치 가이스나 송겹데네 난키 초보 초조시라 권조 요조고 괴베시

파마 메베 시우라 미지기 뒤로 유나야 미지타 냠십 제주티 윤동 잠시시 지게 소자시 임베 차네 정시 교부티 텐게 이마타 코바라 뒤용오메 뒤로티 지든 소 이마타 초바라 르스티 나세 코네 이 Gwentuji Nyanzin Tini, Zhongguo Changsha Sagui to Tergib Chiwi, Xingle Tunle Chiwushi Yimata. Kangwe Dunne, Nyanzin Chakitang. Kizi, Chawe Nang to Beba Zuci, Yudige Minamki, Beba Chunang to Rugi. Tini, Simba Sangbu Gwane Na Zeki Sungma Chunchung Tezuro Sungyeb Chebe Chachuchishi.

나젤라 남콘 초베 규겐 폐체원니 동부차밤 감체바타 야나 롱키 사르니와 소라 토유 군투기 나수레게 신라 예주 체네 예가 감부 장세 체디 나제기 긴감리 초수 피게 용어와라 군대 동마세 티 나군능 추 튼제라 춘진 칸리 총네 나외 초로 대대 레전 체교로 튼겐 조기

차세바 카직 뭐나 예된도 야라 포르네 예제 치와 사바 이 쳔바식 쓰기요 차세바니 중국의 기급 인바 니베 송접 소자시 인신 提到了中国大型安宁社会图铺筑这样写着

개베 튜지피 시엔 튜지 망체 와라 대조 초보 촌촌지 제네 제구비기 예제라 제와 가르조 페바 따라 또야 톰 히자로 와타 세야 셈 히자로 와따라 마나야 등을 토도 뇨토비에 치와니 옌잠쿠 코나인투 테라 흡도자 헤마오베 티 차세비에 카세 젠츠 체체라 친유시 차세바 망치오베 함사식시 코나치나야 티난기 차세바 찍니 ngarmyoshi pa pepuru neyu. Te, tongbyo yedengtu zhongere lanne rangrangi zeynyam te ngomshintu. Wengya lopambashi la namba zebyu chupa gyakta metu kwe sela ruwe gabsu tongbyo yencamsu chewa ji chara lagme. Tanda kwe rangi chupa gyakche tu ngebaru tu nyenchon gyakwe. Tani kui ribu tsijikdu jimne kumbaji reishin donggui chosu biuqin. Lopamba xii la, kubara se shimbu ra meba ma se tadong rangi nyamgya beri shorsin.

0: 달라 퍼베 오버 퍼티 하이라르 쿠도 차베 자르식 더그리 송유 리루 콜라 자야타 하고 침비 느즈메투 컨우티 컵서타 최송크 최금메 그 닌지기 뒤즈 망체와식 강격이 추 긴이를 낭네 되바타 그브리 조베 작체 나도야 푸르친디 나고 왕교르케 인크위키 지념 남된치 무베 차바티니 최제 마오 다제시시 대양 군기 훈련별 자당 토토 그브리 이왕 퇴베 남시 진중드자 닌캉 된기기
1: 对天界面四边没落的灾难摩托尼以往中科那句结巴肩部学就赢年少给句子这不灵样子的区别门顶他着样差别他在距离比上亚明金边那空地不灭不当那空卡巴 那就要死对吧？过那过一会儿，老子你对老子真正这么多个说给，也没你去吞噬，脚步轻皮糖都撇糖，轻皮糖给吞噬，轻皮路呢，结合起青蛙来给预备，也没拿出就是洗，即兴给凝聚力准备，免出的温度给冷却脱不冷给过呢，免出那空气稍微给脱不冷，免出给巨人狼，可别没过的糖，那我拉普多没被脱呢，小熊刚也没吧，也没上头，运动也没你这糖。
2: 天外人心气也没捏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预备，些许补气了，给连续。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那是娘真郎富康面看起，面对不是别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子，那么些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老个冲给连同去，管不冷，老个路冲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 五辈子自行去摘取朱古天的，圈子过那趟，小路，那不七头给走啊？吃毛索，自行忙不来，独领七八十银币，地摊去摘取给我趟七几，去给五折打卷七百，脱落地。五辈子自行去摘取朱古天的，自行去人忙不来，独领七百，吃毛阿不灭了，出现那个忙心，摘取出去，出现用了几百，脱囊断，啷个你学自行去摘取穿搭是银币，过年啦。 地摊去摘取出别电囊养林土，谈得可把点呢？俺有能吃，人中人有吃，既不均匀了，摘取出别有些恰当，即讲不均匀。那些五辈子自行去摘取点那去谈的摘通通了，摘取出把果是不是骨汤，果是骨汤，摘人娃摘取出把果炖煮炖骨汤，果是骨来玫瑰精。年代从干了，我来撇干去，管住就是人不明白，自己给我这抓汤，当用起均匀。
3: 过年了，地摊去摘翠给把糖，或者打狗囊过去。五辈子自行去摘翠给把糖，这送点点看了撇糖。陆地可把来过节过去，初几送啊？几几个？哎，哼，很过这阵的哈的事呢，刚把困没得个，俺们得不有吧？俺来买个吧，我那买去吧。你我爹当初来见过很过的，这样，投入得不起，死也难去。
4: 大半年以来，连我大姐个红果的票呢也不收集到，连我大姐个红果的，见过个跌宕了，送就投不断。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半月也不多啊，你就这样不收到，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跌宕出来红果的，花不起么送啥？
5: 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哪做过，很巧多啊。年年在当，那不如果年在，那更把四川人吧，那就这么做给，那共地方年在，预防那当哪位数据看了别当，那想不当，当时大众在前面给给我进屋里，预防那当哪位数据看给监管堂许诺，如果他们年代人民啊，年年拿出了。 一米六七堂，十几间囊中间，去了第六间囊房间。那娃第五名娃堂，那娃手脚吧，四处浪吧，就去两把手脚，眼睛圆睛，预防那当哪位手脚上的跌宕。
3: 나와 우주 타고 속이 나와 내도 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을 대다 유파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뭐부터 나와 장치 전에 되라 딜리게 나와 시지 개용기 무지 통다 예시 리밍아 무지다 시제 냠은 제는 저 나고다 나와 내도 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을 대다 대단 루치 카바 내고 제고지 조지 송아 지지게 산에 하스동기 냥젤라 푸가 민가 기타들
4: Small hinky, tanning in Kunim Sing on the shoe ye. Chengguan Chula, Jimbo Mambukone, Rimshin, Chabachung Pugu, Chizang Jani Zetune, Josum Par. Metro Gongala, Jimbo Mambukone, Rimshin, Chabachung Pugu, Chizang Jani Zetune, Jungi Par. Samduzi, Jimbo Mambukone, Rimshin, Chabachung Pugu, Chizang Jani Chizangne, Jukji Par. Sagar, Jimbo Mambukone, Rimshin, Nam Tipgu, Chesang Janish Ne, Truk Par Kambar, Nam Timne, Rimshin, Chabachung Pugu, Chesang Jajugune, Gay Par Kamala, Nam Timne, Rimshin, Chabachung Pugu, Chesang Janisagine, Gu Par Nedong Chula, Jimbo Mambukone, Rimshin, Chabachung Pugu, Chesang Janisagune, Josum Par Trinzi, Chabachung Pugu, Chesang Janisagine, Gay Par Tomela, Nam Timne, Rimshin, Chabachung Pugu, Chesang Janish Ne, Dun Par. Chayip Chula, Jimbo Mambukone, Rimshin, Chabasimsim Pugu, Chesang Janish Zagene, Josum Par. Bozongla, Nam Timne, Rimshin, Chabachung Pugu, Chesang Jasum Jine, Jushi Par. Medola, Chabachung Pugu, Chesang Jasum Jusotine, Nishuzani Par. Kuru Chula, Jimbo Mambukurgu, Chesang Janish Zagene, Jukji Par. Markamla, Jimbo Mambukurgu, Chesang Janis Sangine, Dun Par. Ryu Chir, Jimbo Mambukurgu, Chesang Janis Sine, Truk Par. Sinyi Chula, Nam Timne, Rimshin, Chabachung Pugu, Chesang Jajugune, Truk Par. Lari, Chabasim Simpamne, Rimshin, Chabachung Pugu, Chesang Jajugine, Nga Par. Nimar, Jimbo Mambukurgu, Chesang Janis Sine, Ge Par. Garzongla, Nam Timne, Rimshin, Chabachung Pugu, Chesang Janis Sangine, Chupar. Bushinla, Nam Tipgu, Chesang Janis Sangine, Gupar. Chotinla, Jimbo Mambukone, Rimshin, Nam Tipgu, Chesang Jajugune, Dunpar.
5: Jugdu, Jumminzi Kanki, Lotus Shuguni. Tidini, Pentatubian Nangar, Resil Hakma. Tuda Namje, Beba Giaji, Seba Sorchu, Shodu. Nimu Tatin Kor, Semo Tipsi, Chisin, Lala, Chelung Kimo, Nu Chang Tang Chang Sha Kutu Chelung Kor, Shalutan Lub Gula, Lubutang, Shikudu.
4: Shamla Timing Zong Tang Chung de Ki Nam Shung de Sirona. Tine Genang Chung de Kaji Ki Nam Shung de Sirona. Small Hinge. Ningkun nam sing the shoe tar.
6: Logi Padu, your gizibo. Tingzig is a jugor, Nigi Kuzukor was empty. Logi Padu, Billy Tobetti come.

0: 这是带落了，当上大伯车间行，吃不消。这是带落了，大姨，你阿姐得军制度那昂汤不吃不消。怎么了？哦，大大啦，爹没说，还吃错。这里爹没到你这个厂子多啊？哦，你阿姐得军制度那昂汤不吃不消，吃不几个钱吧？哦，羡慕羡慕几个没多呢？
1: 哦，是。
0: 其他那么没错不的，哦，羡慕谁呢？你创的多啊，好吧？
1: 对，毕竟是为阿家的，啊，哈哈，scan那说，人家这边边家的，scan那说，这边边巴拉的，scan那说，他把都丢了，是为干啥的？嘿嘿，我都是干不干那说啊？其他个孬兄弟多啊，
0: 哦，对的，应得也，哦，
1: 他底下人，见面人兄弟呀，心中其他真心别干意。
0: 见面人凶了，心中起。
1: 我嗨，
0: 我这怎么了？哦，
1: 节目是你的，搞不到，记不住那哈胡是干的他的。嗯，
0: 爹爹心中起的干啥嘞？
1: 爹心中起的要嘛的，来拉不的这心中姐姐小孩玩的，来拉不的。
0: 哦，呵呵，哈哈，啥事嘞？哈哈，是你节目的呢。节目的俺妈这边那么久的多啊？呀，俺去了俺妈这边才干啥嘞？哼，还是干啥呀？还是你节目的。
1: 节目的俺同桌给拿我的多啊！
0: 我自己吃了。嗯，
1: 既然你也当着吃不着的，你也吃了同桌吃，可着的。你也吃了同桌吃，可着的。哈哈哈！哈哈哈！啥子？他估计哦，节目的爹你吃了俺的看看亲戚住。
0: 看的送过来，谁他给吃了？嗯，现在俺这节目的心中吃的多没多。
1: 他都吃了个送到爹的心中吃的，这个月份是。哦，大概心中吃不够。哦，节目是俺爹那十八搞不出来，节目结果嘛下。
0: 啊你，可呀，马个感到给节目做嘛？哦，
1: 没人到给口口。
0: 哦，
1: 对了嘛，都给吃过那双芒果西拉药的。
0: 哦对，
1: 同桌爹嘛在节目里呀，人汤给其中，节目里呀，卡的给药啊，节目里呀，可有个叫我吃芒果西药的可。
0: 알레슈아 미게모 스나다 인주 어 추리다 자라게 게모 컨데스 게오르다
1: 야 다야 킹금이 도와 어 오늘 기란 게 어 아자 디기라게 게모 지게나다
0: 아자 디기라게 게모
1: 와 하이
0: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1: 다디나 뼈기 게모 세월에
0: 원래 자세스 도와
1: 다야 자라기 게모를 예수나
0: 자라게
1: 쪼똥라기 게모 게나다
0: 쪼똥라기 게모
1: 와해
0: 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 딱꼬지
1: 알아
0: 빨리 왜
1: 어
0: 게모디 게모 게니엘 게메네 치디 게 참아쇼스
1: 아 제자 도비도
0: 아 도스테나 도
1: 도도 디체 말이
0: 도도 알아래
1: 나서 게모 게디 카데기 밀라 머지보다 코요라 머지바 양 게모 게단디 로가리
0: 어 디케 제스야
1: 비차샤나
0: 어
1: 나서 고모 동자 망고 알아가부 동디 양 게모 도스키
0: 아 그랬게 하지
1: 어시 둘둘아 페토 둘레 제쇼 아 어시 오주 둘레 제쇼 아 달래게 쪼부제이다. 도고 나라라 아기 지거이 이다.
0: 게모디 이께로 뱃든 남자르샤.
1: 다야. 고모 잔이게 아라마부 동디 게모도스케.
0: 그제세.
2: 어디 이께잖아.
0: 로.
2: 아니 가르나가. 키라는 거나 다가랑은 수도 갈라.
0: 게모디 이께로 뱃디요르샤.
1: 도하미 도야.
0: 아, 다체나.
1: 어.
0: 俺最顺着国中你去这边阿拉东年就这样的节目可真是给了俺做马达啊你去哪走哈哈节目都节目到底节目都是给俺去我去找过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马节有 아랑 공충주의네 야 개모디 나와 깊슈르도
1: 어 주의자

0: 다야 아그 베베 커규다 담벨이야 게제 디데스요
1: 그제세
0: 카츠치 빡베 틴초리 그럼마 리베딩네 쇼스 라샤스데 카츠치 르리도데 원나나 가마 타도 좀마데 동마타도 심어디 마가 간도 제바디 포사 말라조에다 게모 게다 마시나 둘라메베 딱세 예스 소버다
1: 알레슈아 어 게모다 둘람이야 저거 그때 순서
0: 오지 게모 게다 세마시디 둘람다 저와 여다
1: 티 그제세리
0: 배차샤나 어 키란다 오조 어 고모 칭압결 학자지기 어 개개 세고 유나
1: 아니
0: 단일이 키나 기다 최 어 게모 디데스 개서나
2: 오조 와야 저거 와야 그냥 저좀 맞지 저거
1: 아저저저저저저저저저 어 국배 게임에서 이제 캔캔다 수샤 누구래?
0: 제사. 다야 키랑게 로망 오지 가본난세 보면지게. 어. 토피아 고자리야. 어. 이게 제라. 아니 선이 총수 경계. 어. 내가 제나. 키랑 가다 저지. 어.
2: 게제 니게 로망 보고 있다.
1: 다 시진이. 어.
0: 节目接档停在节的位哦枪声八十人就像那名字机破浪啊来你切啥大家啊哦枪连工给我这个哦三年的扩散八个亿拉着八个亿是的哦枪接档切接哦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这场戏这场节目里啊人当给其中多米多多多多节目里啊靠这个药啊多米多多多多节目里啊靠这个药啊多米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 个金大的个钱。
1: 所以说我讲了，浙江这边吧，灭了浙江也给吞在中间的个钱。
0: 所以说东大大土著些，从多乡北面里啊，输个超了蛮多是谢谢当年给物质的个钱。
1: 对，哦。所以开开满心把满就赚到几年的个钱。
0: 哦，当然。赚
1: 到的钱嘛的。哦。明了国潮的当军是大。哦。节目说就没变，没差么五十九年的个钱。
0: 这咋多没得呀？这咋我这军队给出外出来呢？嗯。节目这么大，别来个节目，全国全国拉萨的个感谢不过大大。
1: 哦，哎，怎么了？哦。大地上听见人都嘛的。
0: 哦呢。
1: 大庭上去做地缸了，恰小说呢。哦。苦干不着，你们算咋的？节目全国听见，结果没多。哎。对。所以军大队的做的。
0: 哎，这不算算
1: 了。哦，在顶上记者干了恰小说那的，人最专业不是吧？
0: 我是吧？
1: 节目涨价的这些我买的。哦，对，说说长点起啊的做的。
0: 我理想。
1: 在顶上没上过雅虎双子，没什么没几岁，节目的这些我没多。哦，人做马上不起啊的做的。嗯，在底下错雅虎双子的，没听过也谁我没多。哦，节目就是给多年的破交过的。
0: 呀他。但俺节目新出他个了不起，他就得节目结果也没不算数了。
1: 哦。节目结果呀，民都人都学过没？
0: 我那俺做客队节目结果来了。
1: 给咱解释啊！哦，这是大雨落了，姑苏三塘有位节目，哈哈。
0: 这是大雨落了，青藏青藤有位节目，
1: 嘿嘿。这是大雨落了，姑苏三塘有位节目，呼呼。
0: 这是大雨落了，康桑六个准备节目，嘿嘿。
1: 多纳，
3: 这是大雨落了，天气哈好是一大。
4: 给来给那个送他的，你想我那打节目啥的呀？给他那么那做多啊？但那么天给收钱呢？咱们这的收钱不缺是个了。但给来给那个地里安种呀，我种那呀，给咱们这你不得看的呢？
5: 但咱们这你不得养，你懂你这多了，怎么给收钱的呢？我那样的，他这的地里，咱们就留他通知些。
4: 啊，来，咱们就留他。
5: 咱们就留他通知些，第一名了，第二名了，就是咱们今年江苏话的。但咱们俺都对的，的节目给这这那些个。能对穷差不多啊，但你能够这类能落了，但俺这个瑞松跟能做那边那做同步是吧？但你能落了，听，那俺这个也没念不得，但瑞松过去了，但瑞松过去写不写啥呢？俺直接说就习近平那个送了吧，但瑞松现在，但俺这当的没嘛给下下那个几年，俺当不得这事，可以瑞松原来来的，他就干脆就马家不写我的事，第一个懂得的，就是南洋抓我的送是吧？但你这些，俺年轻员工给苦头吃不着的给顶。 ngangyo zamche chire ti ane du kuna zu gi da den de rusung gol gi zamche chira na song ro da sam pa dang chu dang ane rusung gol ne du chenpo chen na ngang zu gi thun yu gi soang wo da pa ta dik zeng so tu an an tan da de tan de ding ang zu chim sang te ga zu du me nang lo na ten rusung ne zu ge ne che zu da din nang lo le din je wu de kha tang mang bo yo ma de din je gol gol ma da din nang lo mang che sha de ji 추부카세 저장 중장 체크가 걸세요. 맞다. 이제 능미 로서 뭐냐면 다 튼주기가 저기 유송 거기 된데 이게 때문에 대비 나지 근데 전달도 하고 또 안 걸어. 망부지 김장 로서다 좋아도 안 가지고. 제장 근데 이게 잠재디 김장 가서 저장 김내 송생도 어디 저디 근데 이제 가서 당한 저 유송디 답사 당부대 알레
6: 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
7: 给长些长些食欲的牛肉凉拌用个一道对
0: 阿姆拉
7: 当当当当当当
0: 我们长些凉拌食欲的吧心都看不死难度啊那这样阿姆拉下女娃可就贴吧你
7: 下女妹哦他让说给阿姆呢苏姆拉拿了错给阿里是吗
0: 卡里苏姆下给阿里是哎哦而且您知道我那钱呢俺最下女姐什么怕给我了呢
7: 啊是不然呢现在求个民族哦民族难大民族
0: 啊苏姆下给阿姐卡里是个多阿妈
7: 苏姆哎哦阿姐他这个下地俺的人怎么说的亲姐亚洲是可以干部睡不活的姐姐去打扫
0: 啊亚洲是个干部睡不姐姐哎
7: 不然你给妈妈给她的顺便的这四个多呢
0: 阿妈长过下面呢俺来说我们巨人过土木中阿妈让给独自过到扶老着要的是那么办
7: 姐长不然老里着要的那么吧他还按你们送不别的车的车的这个的这阿家对啊不老里着要的对了俺就住过一道听众可以来个阿家让人来介绍一道啥俺什么会罗斯
0: 说没来了多了
7: 切咱个切我当爷爷他个人是那么重啊长时间不起一个两个时代没规矩就就给查到去不是吧
0: 我这阿妈他呀你这是一个没大
7: 啊你
0: 阿妈让对的他下连屋拿落了没去救吧懂啊哦一再举人忙过当前用这么多俺娘却被忘记苦巴有人
7: 孩子不然心这马去的民族普通住一再当前按照色的随插下
0: 阿妈听住爱照应的懂啊猎物拿落个西街的娘却被忘记阿妈的普里有马的
7: 啊哼他应的兵家了不多我过的我这普通住的猎物那里啊西街的猪肉鸡是我的嘛都可能这肉鸡的是我嘛的看得见记不记啊都啊嘞哇他估计恰咱连给我们这帮不意思我的是吧
0: 我这阿妈给这地卡的写过人
7: 那这我讨个马的呗你钱都让学的哦孙妹让你啊要我可再切中全部可再切中孙妹老公的你不可再写吧到底给他参谋了接差不了呗
0: 啊这阿妈都总给我把几个人
7: 你卡的这边你孙妹让你啊让我的给自己对你来让给准备嘛去啊卡的这边啊
0: 来阿妈让你写吧年的对的说没提的长期干不及格停住了两个菜大楼俺就说没苦个这不是吧
7: 啊可是
0: 如果说没要多多几天用钱说没没让两个菜大是个的 아래 아무랑에 뒤람도 소멸 강군 능시 겨겨 속아 삼주고
7: 오 진짜 다다데 오 진짜 보디 깨치시에나 년발아
0: 어
7: 어제 랑게 소모야 로부치 규 파샤 더도 깨치시에나 년부디 제시에지 아지 당아니 카자
0: 아지 아마 알레 아무랑에 시에바 년다
7: 다지수 랑게 소모 지금 매나 아니 나야 아마 좀 먹어
0: 어
7: 머신데 샤디 타랑 쇼게 신주코 대샤데 딱딱이
0: 데데데데데 아마
7: 신주
0: 아지 아마
7: 아메 신주 샤샤샤샤샤
0: 호 들라 다시 나다 네 아메 긴 시에단 다그라비 네 해볼라
7: 老公
0: 어
7: 알라 쳔냐르 냐 알로 와스도
0: 아 요요요요 되다야 되다 오리 딱다 나래 튼다지랑 녀사슈가이
7: 야가제소
0: 아지 딘데가마 마치다
7: 헤
0: 다샤 내가 좋아 참시고도와 대 능미 추부서야 되게 배치 상관은
7: 아 아니 튼다 간이졌음 추수에 사수
0: 아 그들
7: 커서라 내 롬 진짜미 아주 능미 육딜을 추부스디다네미 아무라는 능비 주부 넘지지지 나라 세미 주부 양스지지 아주라는 박자 주부 초섭스지 얼로콜라 텐메 주부스디다네 왜 팅이 되어주세요 까수미
0: 야 장점이 주부 계제 계지 가르치기도 언니
7: 내 롬이
0: 어
7: 깨 길에 저도 레공 굳이 말해 콘주 레공 로레 두글로서야 남자한테 샤샤 호르게 총가나 개비나 네 길을 깊샹치 상야를 뉘용을 치고 세게 아주
0: 공부 자와니 내 모총 아 랑고 처음에 로고스동아 네 치도고 말도
7: 알라 알라 개치디 마치 야 왕참은 내 강동 아
0: 我们 참은 애 다랑고 오면 알로를 뱉어 정지다 포람게 갱아도 아니
7: 정지다 고롱 저니라 만바이디 대야 주니가 니에고 두부노
0: 알레랑 예 시에바 니엔다 타샤동아
7: 응
0: 샤라주 니에바 차샤비나 고무동가 가세지레 치메네 동아 공수 숨 들어와 제제 공수 직 담그르모도 나타 주베 왕주 고바요레니
7: 아주 거리 딱 체스 니에 롬무라
0: 也过人家公司去，用过人家公司去，养过人家公司去，公司。什么大路？小老马同我的公司送团差不多呗？哎，别了，我都是去养过养过，给不着吧？俺农事的水来给个要的。哎，可给农事，他那我那，我你啥时候了？这都刚去给么吧？ 아, 지따랑 게 계지 대 추가도 아니.
7: 녜마이나니. 녜 강신네. 요요 老婆, 요요 老婆. 싸지게. 다다니로 구찌라 치가쳐다. 징배 범주 범주. 락배도 과쳐지. 락봉에 도신유. 하고르지 아. 아주라 내고 구찌 배만 봐. 나는이 구찌. 나배도.
0: 어, 요요 요. 아, 지 디벼 마시다야. 마 되다. 알레 마 되다. 엘레도아. 랑녜 셰바 녜다.
7: 他的人都没有全部看些些顶着日对的吧起码从到地来熟悉的人也没点击的地来俺让做个东啊他的出马小姑娘出来的接下来那么多就能用过马的那么那天都接受呢我让面对了面子又有马吧哎他说我也想要是的啊胖了啊这哪个嘛俺的也写了哼可给哪个嘛我让你东西心肠好不好
0: 你去当地的弄掉不起来给面我们去炸米着上去呀呀呀对对对对对对对他已经被堵了阿姐的阿姐你家老吃死的我知道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 도 나를 로크 데크 데크 라 치단 거
1: 바나나미 툴로메미 시시 소통 이미 나하고 로크 다시 치체 나하고 로크 오 오래 바라 바라 바라 두대만아 두대만아 바로 있는 안나주 나게 대가 찾아로. 예, 저주 찾아.
8: 아, 대가 뉴사 에.
1: 인바처.
8: 어디?
1: 예, 로그에 개가 됐어.
8: 아,
1: 올.
8: 让 Rockway
1: 解释哎，哦，好子啦咪，他下你们看下进来，今年的忙碌忙碌，这这这英国说，巴拉让普安出了的，少爷大爷，卡里少爷，哦，顶俺爷解呀，自己过的，好不对？那，没事我那让
8: 切咋？俺这大学生创业给啷个的个就这么子吃着去死个多啊？大学生创业，
1: 嗯，
8: 俺这个来不规矩，从来啥对马钱不钱，他都跟那创过有句钱都说要老赚钱钱，俺嘞，估计你真马家当几个月呗啊？
1: 真的没算过没？俺这老穷就是买苦个电视这样的呢？
8: 人老穷就是苦个电视嘞。
1: 이내수수준단키전주를쇼제국업라브치우르모도탄도고네고고수수인데가리인베고래아라고고수수레레레발라랑데구지디에서샵다미참닌지다탕지도가니테다다바바기시에다디르베아마르베넘규발라랑아롭스근저기요요부뜨다드리게세부고도소초아기브리다이네삼루뉴쇼차보다제주이쳔부르다 어찌 닌제도 탄도미드 로고치규 파샤 디지 디지는 지금도 피그션의 지금도 조주맵샤 도미
8: 야 자네 예셰바 년다 탄도 충주대 동안 수수 준다라 대제 내가 마체체 강글로 밀리 리그 대비는 슈거라네 그때 지경이 봐 아프
1: 아레 아프 제 나발아랑 부충주르베
8: 야
9: 你不出出片子谁不认的？俺怕是主角是多的。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8: 수광년치야그삼로따와니네키뉴메다이내래년능미다파마비지게년래가야갸표치규파샤누게신군누슈제다디가가리인스러브라라
7: 수누게도수신군소
10: 수누슈제기수
8: 야키라조숨춘사부마르베니
7: 아치부어아래년을롱지제마시다没事呢，让给矿子开的些买年白嘛多，俺子开的些玉米让给韩国去呗。提个钱，这些老大拿不上用些毛白，这些毛皮，我做走路过来年没弄呢。茄子，
10: 茄子，把那那个年底钱的挣嘛了，别个钱挣嘛了，叔叔牛肉说几多呢？
7: 呀，
8: 但钱的经常做个眼睛，给去开的些吧。
7: 你说么呀？我这说么？但边家个杜先元呢？下这个自动讲解，你不会对人吵那么大了，就是人民的。你若没了，估计他若没那家元呢，你都总干部了，叫自己忙死的瞧伊。
10: 你兄弟了呀？估计兄弟那家元呢，你把那个忙做个那这么多，忙做了呀，可下这么久了，是人民哪样
8: 呀？去让做我那个进的县委，
3: 赢过去。
8: 阿弟阿姆啦，俺的身边就全部在那。
7: 李下部。我的叔叔爷爷就三姐的，当他密码搁这里啊，三姐嘛这边呢，来工作，我们这嘛都靠到。
8: 是的，阿妈，你阿爷心里想领的，阿弟，哪个阿妈呀？让来也就是个的。
7: 看起到阿舅，长不闲呐，俺那三亚三亚的古县民农，你阿舅让写，三三年别看的，叔叔年别出了国考呢，当他密码将被子都拉去，家都跟进，总干那哪个的？
8: 哪个？呀？点穴的，慢慢走，点穴的，要！
10: 罢了，我还罢了，局长呀，还表现不有的。大爷奶奶，前年纪卡了几节，说是能不打，不住么这边呢？他给俺喊啥个？俺就能力是不大，是吧？
8: 热大，热大，先结束。俺那体力工作多啊， lusaka kukup dita dunche ngantun naka tangu chisha sabje simdrenji laju simdrenji laju
7: simdren machi purangke mima ke siamdi huta patache shuro che na ngarantze nangki tangu di de ame shatak tache zungcho shimbo mibe zala le miyo
10: o tongu ibe miye tamu yo
7: zungu mibe kiche ke yo ma yo
8: kya kya kya ya ane kira zoga ya xia che chubu che dirgu che le cao marbe ne
4: Simple
5: 안디 셰드 뷰제 안디 뷰 스모아 용 안디 카스라 샤샤 양조 안디 소아 양조 경지텔 양조 용에 저시 분도 쇼이
4: 네세 너 연락 드신다
5: 네세 너

0: 당가랑 되게 볼로 개두 잠바 제단 망치기 되루 개유라 당가랑 수 자가 수는 전형식으로 보디 개유라 이게 되죠 봐. 다 들은 거 상관 안 가슈 쳐야 되다. 우리 인 봐서 걸어 봐다. 우리 인 봐서 상관 안
1: 쳐. 그냥 보리 부지 거네. 처음이 지금 거네. 봐.
0: 제 제.
1: 예 쳐야기. 버께 조심.
0: 어, 다 띵 알아 가는 상태. 띵이. 메시.
1: 글쎄. 다시는 걔랑 그냥 어, 전풍 쓰고 봐다.
0: 지금 이게 비는.
1: 뒤로 왔어. 전풍 친 거네. 송핑의 다 어, 볼로치야 쳐. 전초
0: 쓰고
1: 봐. 아니, 볼로초리스 다 장초 쓰고.
0: 제 제 제.
1: 강제 오면 돼. 봐라. 조지 조지 쓰고 봐.
0: 제 제 제.
1: 아, 네. 글쎄. 다 되게 차상로 뒤 내 정당 망부 채놈으셔 단대게 라이크나 볼로 망부데 루투 유기만 제
0: 제 제 다디 강부 서루디 제디즈네 타코 카레 티 작당 소르든가랑 소기 다스카람 제디즈 봐 예르 제비 용용 제비 티 고라기 지탄 추바 티 메베서
1: 추자
0: 타코 미 따죠 지 이내리 지제는 파티는 그 패지에서 문장에 타 고라고에 파 주디즈 봐 양 조촌한 대게 고르 봐
1: 다디데
0: 그 디스디즈 봐 men koraba chitang ne sina tes thombe so chigile
1: ta daska jam sina ngan su den chou su shu
0: je je je
1: ti tu gu kende gu du daska jam di cheju yin al xie ji be
0: no daska jam di chu de ba ngaran chu tang ngaran chu ti go go jor ba o di na lo la ke si chan ju so chena
1: ne se
0: kang ba pa che jang je kang ju je chena ko daska jam ji shu re ti gyeb de ngaran chu ta ke si ti ne ti chi ti pe ne ti jo ma re jao ju so ma re 수주고 거기 수주 어디 거나 수고로 봐. 뒤에 수주 좀 봐. 그지 라고 두스탐 제 되지. 봐. 라고 티스네. 간 대수리 다스가름. 그냥 라고 그지 방과 두스자 제 볼로 티스네. 그냥 다스가름 요 말에 있니. 거기스네. 라고 꿈 되대 여러 봐.
1: 아, 그
0: 다스가름 수 말에. 어 두스레.
1: 딸 어 쇼초 수고로 봐.
0: 로투스. 어제 라고 투부디.
1: 딱 디투 쇼로 봐.
0: 딱
1: 안 됐어. 제 제는 그 지고 봐.
0: 지금 말에 그 칸이스네. 라고 꿈 제 자디야 봐.
1: 어
0: 로고 저거 콩 취비서 제 지금 말에.
1: 네세 안 계란 계란 단단 아주 젠두나로레 볼로냐르 체스 다 쿵초르스라 오디 토슈 첼리드완
0: 제제제
1: 아니 오디 게랄리아야 데 강제스런데 냠주시아 케이나
0: 다 튀뉴도스 제듀 잠바 땅아랑 위에 샤스나 볼로치네 체야가부유 땅아랑 저 강백이 같이 야게스네 주지스 오마레
1: 전초체
0: 전초단 주지스 오마레 다디 진행아랑 대 가부르체
1: 네세 게라 샤지즈와 수도알 마우스
0: 오 레마우스 시파
1: 디컨데레아 스윈단
0: 다디 볼로니스 루네스 거레
1: 데프가니
0: 데프가니 다가라
1: 당가라
0: 오 미지게 다 나랑스 볼로 젠두지라 차샤면 되주곰 감 급주 타마 열어 봐 감 급주 타마 대나로 미지게 볼로 데니루스나 오데 샤지즈와 수거레 다디 볼로디 양코 인지민지 강배슈고 말어 양 고보르슈네 집으로 와 당가라스 도주슈고 와 오데 고보슈네 티쿠데 군인이 찍으로 와 폴로니루스네 샤지즈와스리
1: 네세케라 아니 고조쇼와스 다즈 초먼초스슈르바
0: 어 제제
1: 디컨델스유나
0: 고조쇼와스나 다지기지 룩룩 록쇼에게죠 땅아랑쇼네 디스와 판괴스모레
1: 제제
0: 판괴슈스나 안 판괴체스나 폴로디 데샤제 디네 미지게 슈야 오테 슈두슈와스네
1: 네세
0: 온데
1: 네세 다시는 어 갤란스 트리젠도나로랴 신지부스다 재판 슈르바 마르체다 세체스나데 게라이나
0: 네세 단다 단다

0: 하도 초중 전도 이내지 당가는 소주 세서 말에 소주 세 이내지 되게 찾아난다 마제데 세제 간제 람죠
1: 네세 다시는 세체디 황파의 수가 세체디 근데 세제로 유난다
0: 다 세제디 다 디스월에 디 나랑 주 강주제 양보로 락베 가베 소리 제스나 그냥 코 디스 수구리 세제데 제리 계지체 디네 나랑 주 다행기 공리 쉬는시 찬주 까부치라 땅제 호텔에 직제리 디네 볼 소소 강반 매베 네 대화라 내주어라 미생게 배야제보라 호저 대바지 양지면은 지 죽죽수 주지 계시 혼데 디제리 세제제리 타고강 주제 디셰오르와 양만비 담베 소론데 제스나야 세제제리
1: 마치스 홍파이 수마
0: 네 마치스 홍파이
1: 마치제는 람상 법규리지
0: 바 네 법규리 다디 고르티 접차지 고르 접데 자야 말이 그래서 내가 마치 제스나 베피 차브리 다다리 나랑 수 제라 디니 제단 주초 말이 마피 차브리
1: 너 마치제 신백
0: 다 대부분 셴바기 종리 등을 봐. 그거가 이제 럽기 쓰기로 봐.
1: 네세. 계속 다 왔다. 자쇠.
0: 제.
1: 이제 언제 신 집에 하고 있나? 야면은 가셔야지 하고 하셔야 한번 거기.
0: 뒤 다 뒤 공하는 쪽이 대전도 망고 지라. 딱고 얘들 가는 쪽 신 집에 10. 얘들 제제 신 집에 10에 가는 쪽 신 집에 조대. 오 이제 이제 제시야. 랑게 현재 타주 진행해 봐. 맞지 제대로 좀 봐. 안 신 집에 신에 대 따다루리.
1: 네세. 다시는 계란 계란 볼로루야 망부르바. 언제 생함 차가 진쇠장 수가. 뒤톱이야 게 좋아이나.
0: 다 민행차 좋아요라.
1: 다
0: 미시 뒤 공대 조중 전도대 이제 대비 좀 봐. 볼로 현동제 주 죽지지 실루비. 이게 루디 좀 봐. 디가랑 아주 이제 펑림 좀 말해. 어디가 안 당부되자. 딱봐 류제 증에지다. 배티 흉내가 되게 지문에 전에 이발에 수르바.
1: 아
0: 이네 다리 섬유를 대봐. 오늘 던지 계란 게 쉬어야 능시. 빠울은 섬유를 대죠. 버즈에스네 무슨 오늘 항상 야고도. 당 어제 뒤에 치료 디스티 장애 오늘 항을 쓰기 거서 당 아주 차샤서는 밑윤 남비에기 볼로 젠도 디인도 좀 봐. 다 작게 있는
1: 샤우나
0: 수르바.
1: 샤우창지 봐.
0: 샤우창래 다 이와 척도 저래. 민간 남아 요래. 밑윤 남아 저래. 밑게 남아 제 요래.
1: 아네. 아니 뒤근 다 창사데 미크제네.
0: 미죽지리 티.
1: 미죽지리.
0: 어 미죽지리.
1: 아네.
0: 미죽지 티도 봐. 야마 미지도 좀 인지 미지 현재 봐 러브래.
1: 어제
0: 미지고 있어. 어디 나랑서 딱 바이드 소문래. 어 뒤안게 유제 인지 미지 짱오래.
1: 어쨌든
0: 나랑서 다 창성머래. 다 제가 체디 미죽지 유교디. 어 뒤게도 좀 봐. 나랑서 대리 다 창자가 좀 쓰리. 안고 인지 미지 카 세버실 그래.
1: 아, 안치중대야 제르체 미장체. 스베케바케유나라.
0: 제가 근데 창자 추석으로.
1: 그게
0: 되는 슈구 볼로.
1: 这个我学过，我都是教什么呗？我到底，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我都是读书。
0: 上半场打下半场。
1: 那是。
0: 但俺们说的吃个吃下算呐，冠军、季军、亚军，他第一场呢，俺他们你不算不输了。但俺们说他们三个他们去吃，他先把俺他们的你不的。全都接不差呗，接不接？去南门去，俺送不得，西不得，这个吧？他天冷的送不得，短些就怎么？光俺送不得，赢不着。他西不得，去南门去个，在这里，这个组强个的，
1: 培
0: 训比这个组强个的，优秀组织强成的这一类。
1: 那是。好
0: 了。
1: 下面提提最难个呢，是你们到杨家关去不是难去，这个名次卡了，落不着是难的。
2: 菠萝鹰吧，球迷。
3: 菠萝鹰吧。球迷
2: Taryuba 边裁
3: Taryuba 边裁
2: 更去东瓦铲球
3: 更去东瓦铲球
2: Surbor 角球
3: Surbor 角球
2: 古祖修瓦球门球
3: 古祖修瓦球门球
2: 修库波罗香蕉球
3: 修库波罗香蕉球
2: 国修瓦头球
3: 国修瓦头球
2: 波罗尼尔切控球率
3: 波罗尼尔切控球率
2: 下季子娃帽子戏法
3: 下季子娃帽子戏法
2: 森雨烈叠吧爆冷
3: 森雨烈叠吧爆冷
1: 希望您给推荐给给北的林克列车学生大家相应我能做几名列车能养家相应

0: 키라니 데세 쿠유디고네 야구슈도가
1: 야지
0: 키라니 리직도다 타그자부 박차능 시리샤 헝고 가서 가라 유 출로르마 유지 가지가
1: 아마 로봇도 상하 요야 가지
0: 중도 주바 요미나 쇼르 키라니르 따츠시체 섬라 키란게 디게 판남테니 용구즈베 가리 파키 유세 따라게 나 하고 맞으는 용도게 문이 장게 싱마지 다리 디십지도 미들 중에 시다 미르 원이네 카카 샘 삼자
1: 란틴 저스타 사토브도게 대상 가래 아 예미시데 따가 십시다 바담 십시 디제 던도 야제 야제스타 타샤 던도 세세 히스타도
0: 십사 십시도
1: 예지라 미바스타 저브도게
0: 미바 간도 갑시 랑가비 니랑 제오
1: 뭐고 뭐고 나디갈 가유
0: 가르셰유 이제 디라 아무라게 첸칸 타송아 아메즈와디 랑게 삼무스톤다 키라니 니제게 싱메브 니 싱유 이네 딘제니 니 싱스솜라 콘친도 고기 다제스 나 주의다
1: 주그스에 과주님바
0: 나 돈도 레유 권다 치스지르 님도 클라사도
1: 다가드 나님도 토가니에 조리
0: 타링다 최샤 산쇼가브니 피아촌도 초유 응고
1: 용아
0: 바이바이
1: 아마 머스케가 용가
0: 뭐고 참무사 홀다
1: 아무랑 가비
0: 바이바이 솜라 바이바이 나도 쇼아

0: Hala.
1: Nana, rang ge rang am tong zhu mian. Ba wei rang ke wa le zhu, rang am mo le la.
2: Ni rang zhi yo. Ama o ge bi shi ge mo du ge a. Ge ba za zu ru qi.
0: Za zu ru e. Ka sun guo ri.
3: Le ru yin zhu, le ru san zan, xiong dun zhu guan qin bi shi.
2: Ka ri le zhu. Nana, ni rang zhi yo. Ge bi di qi zui ni. Pop cha ora che ga che be mo du. Tung wei to. 공원에
1: 기라쇼리 장게 바베츠제 주로체니 용도에
2: 군이 가르치기 위해 야고스도아 용도야 그시 니주라 시미나 람사바바 랭교라 요 나나 바바 가바즈레스
1: 나다 시미다 두고 자실라
0: 형아
4: 아 뒤도야 고다 캬요
0: 야죠 Ma,
5: Nana, ngam di reni yo be.
0: Langa mo zhaga ma su, che sa nga le xia.
5: Rang tu lo ya qiu.
4: Ke ma shi.
5: Ou zhe mi ri, a mei jin da. Di nian bo mu ri.
4: A le.
5: Nana.
0: Ou zhe la kam sa.
4: Kam sa Nana. Ting wei rang bar tu nyu yu, mi yu xina, xian bu di zhe xia xia.
5: Rang a jia ke pa qi su, ni me do yong mei sa de be.
0: Na lan de mi du, ke pa qi mi na.
4: Qin yin ye le xia.
5: 你们都写了去给你请大点酒勇啊这王琪王琪我最狼西的朝鲜不就是呀嗯呀去娜娜有汤是多的汤是不是多嗯有你的娜娜啥忙说 야, 아메랄라 박시마 쓰시루고 아. 소시.
0: 응. 박시마 쓰듯이 심도 합시도.
5: 응.
0: 빨라게 된대님 낚시. 응. 선이 박시마 쓰신 아지 빨라게 주게.
5: 공무라인의 칼시유. 대세보다 키치모 좋아지고 되지.
0: 대지. 제만 알아서 너무 숨부터게 연도.
5: 용아.
0: 欧正啦，嗯，你爸啦，我请你呗。哦，天可是多女。你爸啦，老兄弟，没花钱说话是，同老子困的，得是抬不着的。公司就快点的，俺也三十大个，通过水平是，爸啦，现在能是不过起了嘛？得能买是，投资穷大年吃熟是。奶奶，让他人给你忙些多啊。是呗。
6: 我们现在当马是呗，巴拉希拉尼个，看芒果都生牛没吧？你差不多，俺是出一点呗，金山吉那茶农用过一生不一。

0: 원치, 원치, 리스.
1: 여기 이제 레브시베. 그도 무슨 조업을 사러봐.
0: 저다고 니 여꾸 매자. 들은 예수께지 내가 용마시.
1: 야주. 계세 된다디. 숨을 마셔 아. 네 보면 흔히 막고 잔시.
0: 계마시. 장구시에는 나나 미스를 부두고. 네 간법으로 채워. 你是要接了
1: 没这可里多了
0: 嗯

0: 아마 날레스네 텐데니 뭐 제스틸레르 구인다
1: 빠라게 차다다 섬유레 대베 가서게 제메 중아
2: 날레스가 가서시아 하러지 라메자 나남이야 가서 김도
1: 머신이랑 바베 다음도 안 낙다 가서 제뉴 제
2: 더진 대회 시험 마시
0: 아마 게스틴 제제비디
1: 그래지면서
2: 잘은 뭐 집게 미도 잔게 셰브도 내로 좀 제도
1: 디디 영화죠 예 셰바 좀 제여다
2: 바키 제마요 아 좀 제유 사치
1: 영화 아메 제도 봐 바다 샤죠
2: 바다 셰인다
0: 아마 제만에 탄다 카리네 아시게지야 타정아 봉마리 미겐 잡다
2: 영아 람미겐 잡 예신유 로정아레 등아레 숨체유 주마 탄다 카리네 란시야 유비 우니디 제키브 오지 장솜 라이게 명아 친두 구샤 민재나 군나 루바
1: 카제스티
2: 이징게
1: 민재나 군나
2: 루두게 칠쳔메 저녀 토마죠
1: 크바리스
0: 친비나 간테르 럽세메베

0: Langkhor Dongwa Tang, Kala Sawa, Nyi Nyewe Gup, Bakbar Sezhu Langzi, Yufang Bakwa Zangsi Kang Du Pip Tang. Yufang Bakwa Zangsi Kang Ki, Ribu Mibar, Nyam Lin Tang, Tsoda Nangcho, Lengshu Tuenpa Tang, Gangla Sezhu Langba, Bakbe Nyenze Tang, Lunjung Bakwa Puyunen Sika Kepa Soki, Bakbe Nyetun Yuezi, Yufang Bakwa Zangsi Kang Du Pip Nen, Rimi Nga, Nyam Lin Tang, Tsoda Nangcho. Yufang Bakwa Zangsi Kang Ki, Chile Minen Zubdun Wo, Bang Nen Ju Dup Tang, Bakwa Zangsi Jiga Yuebe, Guni Pibar, Gesushu, Tanda Kabar Gemne, Nguyonga Chetsi, Yufang Bakwa Zangsi Kangki, Chile Mine, Kiki Bakwar, Dagyong Chibe, Sikyong Longchu Chesho La, Riming Ang, Nyamlin Tang, Tsoda Nangcho, Bakbe Nyenze Tang, Lunjung Bakwa Puyne, Sika Kepa Soki, Bakbe Nyetun Yuezi, Yufang Bakwa Zangsi Kangdu Pibne, Riming Ang, Nyamlin Tang, Tsoda Nangcho, Sane, Hasa Chongki, Nyangchen Lolam, Wada Ang Choksum, Luji Kabar, Lego Ye Guji, Chu Chi Sumga, Jik Jik Ye,
1: 로제파드 열기 제고 팅지기 제주 걸어 니기 고주 걸고 생제 로제파드 뷰레 더베지 캄 양나 로제파드 진짜 봐 창전 셰브 노부 섬주 나기 뻘이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케데 팅지기 제주 걸어 나기 고주 걷게 생제 로제파드 뷰레 더베지 타 로제파드 진짜 봐 창전 셰브 노부 섬주 나기 뻘이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뷰교이 창벌라 세시 유베 뭘라 린나 뭘라 뷰교이
2: 여튀기야니메차와치나공헐롱당외장슈슈로게파주니고치쿠디스토사퇴남시키케줄로밍네세유라니고키뉴부양쳔부덴유베나공당니콩커드케양쳔부유리제바균디엔총고소치드케양쳔부유디외니고당롱고철추양고토블라수볼켄치숙체레부싱원토베마체 모동양가부싱원토
3: 칠루두두여기파주니고치쿠당바낭탕콩키콩부친주티니 동메가신이라 슈미스쇼갸힌 콩메콩부당부티샤브주콩더블레랑처원당르두츠콘세콩부신시 지도기가철라초네충교르수와시 타디숑치베람사브니 치베강부차롱용웨치도 심주당사베

0: 벵고 급제 미스다 통고두게 파즈마 제제 다 쭈쭈쭈 제콰유 난가 제콰샤르
1: 니하 고미
0: 데도데 Kini deste tomai mebe.
1: Tugin hala chine ngangyi.
2: Ya, chi zheng. Rangge nye chinze gubu tong chunge.
3: Tomu chu, kabar teme, harcheso.
2: Ngui nashita shosha. Nye samba, nye chinze tong zang, nga toga yombr samchu.
3: Legu yube.
2: Ye.
3: 然后这算咋我让四爷这么刺激三个等于接着下去了三个前面三八三个这多你也三个啊没给当球你也没听起去的一年年这边给我下去让个车子看那下毒车子看那了给我下来没上去用的哪里想通的用的通满的人我出真的是不他还想要我的事
4: 주인다.
2: 사와 집에 사바산 담아 집치라.
1: 니 암라 피스.
2: 솜라.
1: 초초. 급지 렉튼제 슝튼죽바 조케스 케침부지 키시 암 렉참메치노 상 토로닝제마다 사이심 크데스 뇨제아
5: 세니니에 텀데스 야피 이승거도 암라에 셰덴스 네민도
1: 야카텐 실네 체초 티세니 튼다로 니 인지 로투 체초
2: 喂
6: Kamsa
1: Kamsa 我求下次你
2: 三只拿毒 家里还有一年还送的 你连这球
1: 我去了求求给阿里语
6: 你怎么了求
1: 托起
7: 谁可把你
2: 求求阿姆拉是啥 谁来啥是一
7: 谁
2: Rangkawa beth kye kye vdes, che sa nye...
7: Geyo mari, ranyin zhi deje toz tuya, nye shur chik chin.

0: 아지 솜라니 로아빠 만남지
1: 미메바 로바제 가조제
0: 키라미 마르베 마시 니에스나 니에자 최다칸 중국의 잔 치부고기 나고 마시 슈유 나고 제 슈유야르 봐
1: 어 제마 라치보마도 로요모토나 아자르 친제지 군이 용두게
2: 암라 교승과피
0: 어 레스 레스 레스
1: 용아
0: 키라 심나 심나 시다 시다 숨나 여자 숨나 쳐서서도
1: 지
0: 숨가디
1: 야 여우주
0: 내 수주 수 대시 대시
1: 여우주
0: 숨잔난 거

0: 어 차감 다그리 내 얘기 차감 다가나 유
1: 민두 참고 고도시샤
2: 도요고스다 가봐요제 차감디나 유스 땡키브두게
1: 개고쳐
0: 아지란 제제제 쳐다 몽주 깊제 슬림블레스
2: 머신에 뜹지 딘저스게네 세대부 가봐요제 디르베 도요고디
1: 마리 디레 징그치
2: 디 디르베 아
0: Riri, onti ri.
2: Ngas ne cui shi lebi ne, cai de yong zhu.
0: Ti ri ran le ga qi me be.
1: Lam san zhu nian yi. Da xing yin da.

0: 이자 상매 레레체도 갈레시 라게비오시 박바도 로든리 이진게 샤호메 도가 속배 잡든치야디 게제체 토시 상매 괴문당조
1: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0: 탄도 튜세디 레게니쇼 콩름고 오지 나저 셈바 구부시 자충샤 제장 소도 최배지라 장모님도 클라스가 취지유 가르산도 내려 양치 예 진다 된죠.
2: 야고 쉬어.
3: 제장제.
4: 이어 영도.
3: 네. 주니 되죠.
4: 주반야.
2: 가산님 오지 최배 잠대 상한데 두게.
3: 지지. 따따지.
2: 드리 있는 거 달라. 진짜 공부 좀 해야 된다.
4: 어. 규율은 거지. 가르스님도 클라스 안
3: 되네. 지지.
4: 주반야.
2: 왜 암라 간나가? 나 청소유. 라. 나는 그만 쉬유. 네 남자 용. 용아 용아.
5: 상비 오스여지.
2: 진짜라 공무소. 네 나 량도 스테스. 드리 님도 칼라사 토무소. 공신 용급이.
0: 어.
2: 네 승이 기나서 통신이죠.
0: 제나라 요조.
2: 공무소. 공무소.
5: 진짜라. 전에 가서 처세 잠대 사가대 되게 창에 대저 되치기.
6: 리 심심이.
0: 도시. 나라서 냠대지 잡아. 리진을 드린 뒤즈매자.
5: 姐妈你们这招小人马志伟哎呀都是天气的走得去啊是没地的天气是多怕姐出去李静看了大家的多我让事业需要要了一下小曼嗯来鼓的你要出去就随于让地那听听的
7: 초보멍고들레서지라지라지얘랑시오미카시고질자자르는데왜초보춘주수비는바라스게시에대용그래마르베왜암랑알레스그랑가바쇼이어대유대나대유냐랑통니파용
2: 你去哪里可就没听啊是虚皮吗你可就可怕轻松我不跟你妈说你放大了可怕一面塞塞顶的车皮让上马上上海来站这就让我带行马上不行难得对团大车就没吧我来估计一下他就去弄出小牛没去哪里讲的是你那年去哪里学学没的放大墙了冲过了我们送在他的雇用时我最低可以跳鱼呢合作特别是的放大墙了你容了下蓝婆做跳的轻松呢
7: 上海人家人家的这有年快些个这你去哪里学米吗查到你女姐哪里去用的是你要住的这有吗查到你女儿查到你女儿你女儿那些随便要着呗提着女儿下地给上来出去路擦起给你哪里都要拍照给不及的一样啊样啊样怕要给呗去哪个地方是怕能俺没动可是等不及我倒要么到新马里准确结果三马接不及继续让我节目的孤独快来送快来送去
5: 能吃我来下看到女主美国拍出主语接下来什么都会车队我做着的话我你还过于你能从头的你也存在前途也没吧车队里用很多钱钱马里让个队用头多你也钱钱钱马里车队用头最点给钱差不多求求个让过给钱多你也肯多钱钱看到女主美国有时候头最得得于我偏也离队偏去
4: 영아, 네 신수. 랑처와 채워 말해, 된자리 있읍시야.
5: 영아.
2: 아자, 걔 채무송아. 걔라, 뭐지 교수단하다, 은니 좋아유.
8: 어, 리스, 리스.
6: 봐라, 아무래도 너 피해면 되게.
4: 장가 아마 폐지 용토스 말이
6: 관계 폐지 송도 셰즈 송기
4: 즉지 셰요 말이 아마 급제 레가 된지 표니 용토야 미도 간존 셰요 말다 도시 바베 아메 섭제니 장 슈교 도고 집초 용도기 룩마지 아 되다 쳐들려야 되시야 게임시
3: 교다 접종 과수 저도 니 고스 대저
4: 교시
3: 不错，俺这顶着也不着。
5: 累死！
9: 这。
5: 二七。
8: Amla.
5: Chung chi ri du gu.
8: Singa la, kena gu jang shu yu bi la.
5: Yi, nga chu gu yi. Na li zhe yu, qing nga nyo ga zhou gu ma zhi ba.
8: Chu gu zhe yu. Nye zhou gu de geng yu gu yung bu sa ro che za. Ya se ya chi du, zhe ki shu ni zhe yu. Jing nye kena ki yung bi.
5: Si, qian de rang ge gan ni de ya chu si yin da. Yi ni, geng yu gu xie za. Nye rang li xie ya yu. Gung when you're soon chill, Marie. Gung will chum rah and gung a meva.
8: Luddy.
5: Randa mean way, lady, dance the meva. Does my son gain what you do gaining water over?
8: Meanwhile, you can't see you. Name with some gung from the toss yammy.
5: Kissing me do Marangan, I had a share with it. Near some batting where ra. So the near catch him, manner. Tadu gain you a latin lay a yoddy. 年大这些跟我们要从大拥抱三亚去到干来顶这结婚嘛这。

0: 我给了你别得把门都让开俺整治路呗确实得的那不要紧的陶大雷你让这边我都出来都是等个月的啊我都住下吧你干了是不是给不应的让开超过片段买不都出去一些 사게 통계 씨. 도도 사실 사블레 비스가 씨. 라리 교다 여메.
1: 아지 마르번 이제 맞지다. 라가 나 된데 제 가린 봐. 너뭐 리도 준비 배미 게블라 게브 겨우지게 인지 갑 겨진게 거지. 아. 아지 왜? 제마레 아. 아지 제마레 제. 라가 교다 여베도네 zamlo yawoz donda lo dige na la nge rang je do re ma ra le don si ra je bi a nga ka le si ra ge du wa je ba ya mo si ne rang tan de jun be ngu di ge o nge de yo
2: ra ge jo go na na ka ba chi ge
1: nge ja go ma je
2: ne su ra ne jo se ma
0: na na ne su la che
2: 今年你看了谁的人娜娜也来这给这刺激马些吧几乎学这点事北京出去吃个吃学的皮给谁娜娜了我奶奶出来了呢几乎学啥事呢俺今天可把给不给嗯也还是有一面让个过去的给看了一年不过的把东西给要马些让过去出去买的这看这里
1: 娜娜还是多啊嗯哼

0: 아무나 네가 독서 경시 네 체조.
1: 라는 대수 여즈베.
0: 예.
1: 예. 젠드다. 네가 가자.
0: 비윤 학시.
1: 지제 야고도 유제 가져오지. 요윤 네가 요고기.
0: 가리나.
1: 미츠 범신다 대조니 되베다 알레베화라 뉴제 셰지. 라는 되다. 네. 괜히 되게 야로 루스.
0: 괜히 소야 가리나.
1: 지자 지자.
0: 다 주인다.
1: 야야. 유소디게 기교시.
0: 키비다.
1: 야야. 너스 고다. 랑도도디. 베드 담니 티샤. 니 어디지 겨부. 내가 주도 주리지제 줘.
0: 유샤나. 니 샤나 시오. 샤나 시오.
1: 用啊，是不是去了？
0: 来。

0: 암라 가르난가 피봐
1: 장가 체도지 타란쇼게 히사디 키민두
0: 선이킨 하시봐
1: 장가 레버디 다체 그도 장저와 쥐야 용크지 장가 몰라레교
0: 다들 레어치야 튜즈지
1: 달렌데 사브리 다체바 카로지
0: 시야 카로지 참렌치기
1: 내가 치세 코류 다체 장가 데스 과레
0: 피게시
1: Thank you, Kamsa. Simple Suswa.
0: Quanta Chela da Lemashi, Konya Amlashi.
1: De Nepayune Kiyombi, Nancy Tungoshi. Shokanya Yijin Kikus Levdi, Legatawa a bit Jisha. Ya, Konazo Koshishkipta.
0: Aja. Tisi. Yachu ah.
1: 我打出去，我说那吧，啥都没多。那那这应该是没，那就是没。哦，也行。你我那也会要嘛的，拉巴多，破门锁是很牛的，可把你不用的全打开。来，你那么这能没加着谁做的？第一加着这是的，来。俺就已经老进去去。 레그치드 마담부 유기지 이내 총내 타발 레카르제네 테차브치뉴메 던다카제 코조테 유기지 이내 개능 마리 제만의 던다카르 유네 둘리셰베마도 얍셰마 균 각시 제마제
0: 티제 마리 아젤라 히랑 갈 숨구유나 마조 레로치 참부유다 코조테야게메
1: 제네 당게디 코조메부체 산조나 소부디 간소제 송부인부지 是吧?
0: 나 티링아조 산주텐제치메 어디 2만개 빵다치투리 是吧? 암라 나는 피해도 암차 만난다 아차라 나주 구지사베 슝둥하 뒤나요리 대신디 콜시게 하테니 야오리 레마레
1: 我这一年看到你的鸡巴大，没热热热了没？你说，
0: 你的这很热热，我你给这光年钱多啊？
1: 我应该先打农民吧。

0: 진이 소리스네 비 미큰제 줘야지 김자 여즈베
1: 암라 키랑게 네츠르 센중에
0: 칸다 사사 유베 밀라 라쿠창네 용마다 년지 지규이네 바다 체전 부치 샤후시 풍고 라돈이 베스로티 제체도메 미카시 갑세게 알 감멘두게
1: 녜시스 지만이 도나 시리
0: 달래가죠
1: 이케나 머스케
0: 게모 야 장치 와유 쓰기도 나야 제모 요셔 칠 칼라센 조선치 러시 녜랑 차가 용고 나 구도 아 소메잘친 지주랑과 그제스 대우제
1: 지주랑과 슈가 그러래 녜 머리 깨당
0: 나 지주랑과 된 지그지
1: 미니에 제쳐 하나 타는 안조 너리 벨리에티 개개다야가 제 틀리어리 안조 고야디 퓨중기 유제로스 튕쿠지 우유 튼다디 녜 탭시 단지 탁추죠 드린 손 다가 삼시의 팔로지에 내둔 가리윤에 속배나 샤르지 아지야 아지야 난 시내 리청아 겨우야 쉬다 아지 이게 조정 유배 뭔가 이제 뉴지
0: 보고 있어요 그지
1: 네 아지야 난 홍고지에요 야 홍고지지다 아지야 난이 상하 리지 균룡 디제 시내 예사 마용지 아니 이진 가로 된다가 롱람스.
0: 나스네 제샤 장자르만 요야디 장래가 수기다 뇽스스러서.
1: 제장게 아주 완칭 숨시라 속도. 이네 키라니가 더 합시도. 나 숨스가 용고 말바.
0: 아니 갑주 양스 쇼도가 장게 삼번은 시디 제 말다.
1: 이 친구도. 자, 추통다. 핑에 님이 아체 디초초니 아제.
0: 예. 장래가 늦게 매도아 도즈네 초초소와 조르베
1: 조메 초샤게 소와 두제 셀치로 리즈칸 치사
0: 어제 초샤래 다제제 부고래 다용 치도게
1: 디제데 쇼초 초샤 범인 바바죠 되다자
0: 장로이 침규 예비치라 미조 로칭기 경에 침모아

0: 야자 신도서다.
1: 내 주디 가득세.
0: 러지 콜라. 언니 저저치.
1: 김이 가가 제사네. 주샤케라니 님도 날리송아.
0: 응. 응. 언니께 제사. 아무나 구수 영매자.

0: lo yong be
1: ya amla kiran somla za xie la ma chu be
0: ye ran le da jie jie lo yong gu sam jie class che ji ji yu
1: ye cha ro xiu
0: mo go mo go ran la gu chu xi la gu chu sa su na class e chu chu yi La gu chu xi 소모카가체브디 랑강아스네 신중에
1: 키난 소중에
0: 페미지 주고게 보고치치 탄도 공스 첨부 딘절 토담 체고디 오늘 레라우 요마리
1: 암라 니체나 오늘 레라우 요마리 이니 키난 소다 케세 미니 님도 소화게디 오늘 삼부 메비이나 티웨 동이 체요 마주베 니에 된 솜라탄데 낭다미도
0: 니에 낭다 요마리 삼주 이네 동외토 아지 다유슈 교칼라사도 니에 제로 가친고
1: 쳔 니에 폼니 키이나 탕도 무주고
0: 교시 어 띵아 키슈 니에 세니 탕도 츠고 랑게 제가 주아
1: 라 요샤나 솜라나 부스 요시 칼라 심부슈 소우시다
0: 부지 나는 시 소도 우지베 나다 똑같이
1: 도르토 마시 케랑가 세비에 럽친기 아작 좋아사 대선이 심각합시다 얘기랑 누르시오
0: 장가 소문에 주디 규제 예지 하코스 장무제가 로치블레 나네 구지 제브디 야가도가
1: 암라 키랑문의 공부 시키세도와
0: 머신에 다가마쉬베 랑스모직도다 니마 추우샤다 가로 차서 오제 직내 타마데 가르쳐 온소 가가 제동아
1: 따워너 나네 구지 제브디주 총알 깊게 도우쉬베
0: 마타사레 킴고 총부과 줘봐 차겐 다가 통도 부시 잠과 제아 여줘봐
1: 지지지 키랑가 숨창 지지 고지 키랑 상하이 피지 님몽 고치수 고양야 제 참당가 태도미도게 님은 제 칠 시간 태무송
0: 마용 콜라 녀사지 지게지 티비 저거 생비
1: 심주 남비 영아 녀티우
2: 그게 그제도 와 죽은 남자들이랑 같이 있을 수
3: 있어 말베
2: 그게서 죽이다 왔어
3: 왜 저거?
2: 라게 제도.
3: 게나 로요네 양치루 상아 제베.
4: 피겐군의 중루 상아 심부딘데 생각하고시도.
3: 더주나. 라는 세드나 주 조직이 망령 아니야 이봐.
1: 망거 신강 왔성비.
4: 그린 가주 선이 되는가.
2: 영아.
3: 아.
2: 디 심도 하고시도.
3: 영아. 다 잠면죠. 군인래 손 군인 가죠.
4: 영아.
3: 이다. 나라서 숨 시작하시다.
2: 응.
3: 이다.
2: 이다.
3: 让个咱们家的老对不起你生意老板黄了学校点点规矩那个人现在接着让老爷应当能够吧嗯嗯那确定学不忙去开始不是一个哦这怪不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던지 말레스 가세래. 다시 왜 던질다.
2: 장애 친구 왜? 던지가 그래야.
3: 전쉬다.
0: 예셔.
3: 이 던지 개 말아 봐.
0: 张小燕。

0: 我让了给你。
1: 아세이 가르치기 왜 빨리 마시다
2: 아세이 알레 고다세
0: 아세이 요시요시 겨우쭈쇼 토치다 도스겸 닌쯤 티마시 토스겸다 닌쯤 티시 토치다
1: 라게요 아 마두다
0: 마두다
1: 두다
0: 코스트게 겨우쭈쇼 스닝아 라쭈치로치기리 디제체는 아이 겨우쭈 민두 장샤옌
1: 도주나 라쭈쇼 마두다
0: 아치도 두다 예상을 가보채로 막고 치즈 没钱了，让给那罗章，我搞不起啥穷。看意思呢，我人家让了卡三亚的，可搞不起这个什么酒。一年什么又来点不起了，让罗永亚的，全是给挂这些。张小燕，你还让了搞不可这是要的事呢？爹对的，我铺垫搞不起啥鱼，你先给不着的，我那搞不起啥鱼，先给一百，搞不第一次鱼，一年，让钱是给不着孙子，搞不起你用嘛的，起码你，你。你让他养他人子些，起码那个你先看看他这做事些，这娃用心没？他个姨，
1: 要做这事，你先忙。呀，马瑞，
0: 这做不对的。让明星大哥忙活白马不孙子。没通的也会有嘛的，错着的。
1: 人家顶着营业肯定可交。
0: 人家若个吵吵哪过不通去，还是怕菜错菜，连了过不通这些速度，我管我打磨。
1: 阿西，顶着马的，人家可随天下，你也下把冤的。陶叔呢？人家速度，就我很这速度吧。俺来不的，人家我先给呗。
0: 嗯，俺自个用呗。
1: 让孙吧，
3: 让他去做这嘛事。
1: 钱那边，
3: 那中间有了呗啊！米弟让给钱不就完？
0: 那你老着。
3: 走。
1: 米弟，我先给一百。
3: 嗯，
1: 陶叔呢？让不让我给一百？
3: 张小燕是吧？
1: 我先给一百。
3: 继续说。

0: 암라.
1: 나나 탄도런 규즈베. 당고 시비스 통샤. 다야랑소나 덴데 수고대부 용마지. 디 정수제 대화 삼주. 아지 차보지.
0: 차보던 김스도.
1: 뭐란 정수베 랑가 통제 가지가.
0: 칠신사수.
1: 아. 저저 과래도니.
0: 뭐랑 아비 딘데 라브니에 통유메.
1: 댄데 수수 노브신자 아유워리. 예모라 아마 럼너마도 제마 탄도 딘제체는 과용구제.
0: 워지 암라 키라게 텐데 유수베 사실 가바데. 나나니 들은 테도.
1: 어. 질리나지.
0: 질리라. 영아. 충디 나 이제 여다 너무도 키랑 걔가 질리나 팀하지.
1: 디디 질린 춘주 딘제리데 딱바 조유스그리. 잼지안 캐메 봐.
0: 카인스 피엘레다 키랑 걔가 갑기는 마시.
1: 디링 알주고 친주. 라주도 제모호.
0: 교수저 디르 제제. 얘 키랑 치우 슈비버.
1: 키란츠 슈누데조 산주라 소소소 꾸지여시
0: 드린 예렌게디 키란 데로 슈에이 겨우치 최선선 태도 암라 니에치오
1: 샴트 슈스

0: 강서 나츠 블라 제가 원래 답당 무시 되는 다 마음이 친구나 아 답답 좀 더 이거나 당서 나츠 그 역시 뒤지 체휴설이 다 드디다 이나다 적바로로 드드다 다른 점들이
1: 넉추로 핀나 키기 차진 더주 뒤지니 수수 저도 개비 신내 수사지다 이거를 퇴신비 소외 장단시 양배 창당 냠종 가루
2: 채당 렌배 류조 낭나 대당나 편버치
3: 제가 공감사 오늘 김남기니 쇼주 김종철 김님아 와 동작은 니 뜨진다
4: 수부르 존다나야 되네 하장게 개첨부 시리스 사파르도 런이게 수부에 내줄 때네 존다나야 되네 대회견에 개첨부 시라리스
5: 전예 루트 생기기 제도 루정나와 펩쇼
2: 루탕 준비 세준이 대단기 개린이
6: 바람도 뒤에 아니 제다 봄 별놈들이 아니 차다 처음부터 대야지 저도 대처 신지를 해야
2: 기라 고양배 생각미 대단기 중지
6: 달롱아 다 뭐 제주 대니 그래서 생감 고양보 바 양보 자기 대처 신지를 해야
3: 누가 대보시는 선배면서 기부도
7: 선배 기부잖아 저와 가르 제가네 리뷰 용기
8: 사연나다 동해나다 도해나다 차를 못 제대로 같이 쉬어줘야 되죠
2: 대화 마들 给我素养呢，汤不穷呢，铁链怕把劲。

디가르니 둔디타 야즈인비에 튜르기 녀아 잠유라 중화미리 지둔소비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뒤지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비 벽이 주진 订阅帖 겐강 기몽시 등부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긴급 시비에 통한 수준 제주로 숭능 개비 변종 사비 탄성 도빈타 거승 사빈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성 딜링타 탄성 사빈 탄성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른 문주기 라림 뼈등기 조두 후다치기 비비 뒤르 사바두 양규름부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드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매도 후다 제규이

0: 자.
1: 디부르시.
0: 야지다.
1: 좋습니다.
0: 야지.
2: 누구들? 누구들?
3: 누구들?
0: 겐스 하고 되고 매봐. 산제 총대 승랑고 삼촌에. 고빈 속에 나스냥아 도설 치사.
4: 앞서서 그를 막고 오다 같이.
0: 한 유치. 내도 마셔.
3: 내도 마셔.
0: 그렇지.
3: 내도 마셔.
0: 내도
5: 마셔. 줄러. 보면 줄러. 소스 줄러. 군대다 보고장면 깨부사. 단다 바다올량 리조유.
4: 토치에나. 토치에나.
6: 오늘 섬유래 됐어. 아니 이게 둘 길도. 계속 허장에 가 깨부쳐.
7: 부지. 고민적으로. 디제만 난다.
6: 디구. 얘 계속 허장으로 라마답에 내가 먹고 재미. 단다 삼로 고디. 오늘 겨우시라 기기. 다들 예수. 예체나. 마주미자니 괴미 님을 진짜다 지금도. 예수. 계속 허장 되다. 말해 된다 이.
7: 저도 좀. 로마고 되지 싶지. 팀원이 같이 사방사마. 사고 사바 지셔 되지.
6: 용아, 이무지가 이지 생각을 토지 리뷰시 와지.
7: 고마, 고마, 표는 고마시.
0: 고배자즈로 미기가 등세 전다 취주리. 이마세 다리 차주리. 고배 송게 틀시 담다. 제망아 좀 이상소 님도 저거 차 퇴제지. 지.
6: 용아. 기랑아 저 시험 우지지. 지로 소에서 쇼를 강에 가지니. 송견아소. 마저즈 롱게 소빈 조직이.
0: 걸어 저거 고배 송게 시험게 교체는 대 담사지. 장자시다. 동구통아 저씨 흉글에 되 망로다 퇴사시. 토체나.
6: 토체나. 토체나.
0: 장자.
7: 슈다. 슈다.
0: 메디디게 마도영구르베. 단테드에는 참보 아유. 알레.
6: 기랑게 긴세시. 나저 바다올량 시고 류랑고 조조인자. 내가 적지 망고도. 다바 소자롱 자마초.
7: 어제 해딘 저 모소다. 나주미자니 로마고디제 자카티라지 디리 문제게 요체니 겐주 진주미지세 그종부디 자시비 튼지지르다
6: 예제노 디조상마 레그 고요다시 기라센아 공전다 레로메바 나주미자니 미르 퀸제 세토베 마체 더도가 주세부 직지다 뉴슈 직지토시 제마 리비 제마 치부다나 뒤디 시작이 도와기 동시
8: 가지유 초초장라게 바다량의 남편의 차다지 네바라과도 초초장라다 초신 감면능기 봐라 초초장라
6: 어찌 유어 로용비
8: 张苏爱随兄了连呼大姐子隔离于吧阿江家他都不懂缺不过人我念连老马的你活得有了天赐表面不给你将女儿叫中大起过世纪是他这妈妈给捧起还总的例子可惜妈给品呢俺这表面又下呀没妈送给这个东西马这边我念听对话木了啥是的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7: 我们两个人都是中国人，我们两个人都是中国人。我们两个人都是中国人。
1: 殿下，玉，
3: 红人家在这儿，他都着急，看到人打拉车的两个三不停的去给他动手机。
9: 来。
1: 俺来不到。

0: 리드 갭송 겐코르지 먹고지 니달라실 지게보다 냠소 제가 용이
1: 제너라 봄쇼가비님도 도우러 고소모주 드사샤
0: 나 이라메미 소자 봄쇼가베 지친이 요아요 기랑 가바쇼비네 나 다가데이
1: 자게 싱마리 나 유쇼 자서보 나 토가 용토디 지프리 대구족에 라는 참다 닝지 곰남부터다 다체너 장경원규로가 체제 봄쇼 소지바 샤오크가 지를 창시
0: 지겹쇼 소요쇼 경제 가리이나 나 지겹부 미주마
1: 자 봄쇼 소지바 조르쇼 튀디 나서 봄쇼 시베 둡쇼 냐사샤 체두이
0: 어이나 다짐하고 냠소 조자 더 돌래
1: 걸스유 예시엠 고추구요 말왜 예랄치요 디까지
0: 러스
1: 야미 도스치 자지켜보러 니세 니스겹제 디네 조토고가교
0: 러스 워리 지겹소서 요조 나댕기 미스토우쥬
1: 예하호쥬 청춘셔져봐 자게 갈시해봐
0: 로지스토 메사 은이 지주미주 시에비 춘셔주무다 정여용고를 망고 시에비 니쥐신다고 치지 시에메 춘셔게 정무도
1: 그걸 티니 우르베 그럼 가서 덥수이 가서 쓸모소 남초 덥수이 태어 계속 상무 지불이시야 내내 식미도 대다가지 중양에 다 죽매봐 공제계 지미 고국시 그걸 바치는 살지 제보다 대대는 살지 제요 말을 쓴 것이 미코에서 뒤에 대응원의 살지 고대 급수이 제지 다정자의 지불이시야 그의 김배 예랑 중모 제비제모소에 더도 참도용
0: 지게소소 요조 기랑계 제는 나중에 먹고 먼저 주여소는 개업톱시기시베
1: 저와대 니 레게 토메도 제대로는 성우의 마부방 체시
0: 마부방 전달요 마시 타오조랑 아주 그 담아동쇼 계약시쇼 수입이 타는 아주 지자루가 비밀하게 군주 담아 진리 체시
1: 다좋아 양게 저와 능추디 저 제만 예부시 디 광카디 호배 대마르다 이내 호배 무시 먹부 덤류 양사취리
0: 다제는 지겨군도 무시유라다 권한이 경량도 제 마침부시게 미요시
1: 양유연 마시 데데 특세적으로 키우지 이마세 니르시 마겨 카루다 니르시 마체로 주지 다지샤 요구도 서겠지 저도 고여가 주세시
0: 러스
2: 케스부도 마마 봄소 니베지 겨권도 보다 봄소 니베 최쇼 주버 小盒子 陈家湾 귀르죠 봄소 축배 튀김 뒤겨 튀김 이겨 총수니 주는 우자 총대 조여보다 봄소 소니배 우자 유 마자 총대 겸마 조샤 고소나 먹고게 속구 숙진 세사 마마 봄소 니버 땡키가 도숨 세스네 치디마 체감이 좋샤
3: 老婆
2: 네가 봄소 니배 내스 용서이
4: 뭐주라 얘기나 제제 주도 좋아 삼디 마마 봄소 니바 저의 대좀 제사 원고 3년을 연지 하다모더 나 주도 제샤 디랑아랑 저 제시 생다지 삼장 고기
3: 나대 용되니 장고타고 봄쇼시바 허자지다 신의 가르동 치디제고보다 봄쇼소시바 동신총다 왕사대로서 치디제고기 제장원고산에다 개회제샤
4: 영니 가르치니에이다 진제제나 마마주쇼예로 저울라고 하제보다 지금마리 니 제가쇼
3: 육쇼 장타다 진의 시장시 대대다 저울 봄쇼 닝어바 진여를 조하니 동안제 봉주시기 봄쇼 손부다 소뚱배 달라지 쇼스 봉주시기 더더 봄쇼 당고 나중 시양롱역이 장자다를 조샤 마호빙 먹고 하여루룩기 미자다네 장절 봉주시기 여자 봄쇼 집을 쏘고미니 마스도 올리도 묘마시 양자 구지시야 뒤주미도 니에세는 아주 강조 봄도 지매 자수일러 섬시 제국이
4: 유쇼 니가 당지 남자하이더모더 참샤니 마마 봄쇼 당부 치쇼 당부다 마마 봄쇼 정업이 치쇼 등순비 가소서 나 중심한다 가예진의 쇼샤라
3: 보규시
4: 무스 주라 디랭은 아주 달라지니 지디나
3: 아 용아
5: 동근님이
4: 주민아
5: Mami tu rup cheche, lam saa tuen tu.
4: Dine da la chupu to, lam ta liwa dunju kye chus siyo ri. Je yon chong na nim chi ma to nyesu kye me zang. Tsam ka le shi ra ka xa. Di ma zi, da la chis miya di bum chua tang kwe kien song zang. Ngam su ta zhuwa yo ma xe, kira nga chen yuk shan ng kje to.
5: Zang kye khar xe ba, gong chen tang sui chom ne kye khar yo ri. Lam saa tuen tu. Di ma zi yin chi hu su nang du li le xe wo ri. Nye khun su tuen la, ma zu chi shu nyam ka bi, jun tang wam si ke yi.
4: 明儿俺最起用的马家仓木做事，谈到俺做南瓜了，有主席也得拉下。你过了，村子永远干了，民族做俺是那边去一趟。俺做好了处理任务去，小伙多是些啥去？顶着俺做干的是啥节目？啥子去？年前的开心俺最你们你是对不给你？主力当你趁早去参与，顿局前边呢，对，也个用不是生病。让给俺辛苦哟。
5: 公马公亲，大拉车怎么有账？地图内不给主力还想忙过又不得村过要的，大拉车真送钱多呢，俺最多给点了三百钱我妈的，羡慕我，大拉不啥退着。
4: Listen.

0: 진달아. 네. 기랑티 근수 같아 유나.
1: 그새 거네 유다.
0: 이게 비비 돈도 유베.
1: 그래 나는 망고 유.
0: 아, 기랑 근수 뒤에 참하고.
1: 영아. 아, 다다지. 거들라 마좀 내리사. 근수 갈채 있나.
0: 이게 나 고기.
1: 에, 영아. 네 거저 제대로 봐.
0: 됐어. 고조, 중수 니가 내게가 요.
2: 됐어.
0: 요시. 좋아.
2: 개미라, 시다. 진짜 상매 근수가 하지. 오늘 내 사다 받은 시리샤.
0: 시샤. 경우에 나와 중이 제도. 니가 바라게 근수 교관 가지. 저시 좀 식시. 다른 간수 근수에게 가야. 마마라 저와랑도 여행 시도다. 기대가 제일 심시야.
2: 됐어.
0: 走

0: 디링아 롱업 졸리비 기가리 니시아니 조용야디 머시제나 기가 더지메라 미마 부디디 군지미 이니 로양기 망조 샘저크여부디디 유조 삼삼무주 민아 중군이부 하자 뉴진 사회 저규미 니치라 치즈니 제도 댐비 양다부 실주규니 하자 카고지 미가시에게 몽골 세종 주미 리비미 당에 지체니 수예 년가 사변이 풍유로 시에샤 다거리 딩오유 내수지 이내 상마 심저 제공마지 랑리마기 간수기 딩시다 다거능시 회닝다 통회규라 개가 뒤모 터자 나주 거뒤 대정제나 공중 요고족지리 공제다라 뒤름 요마리라 니에제나 몽골 개보리 뒤에 뒤름 요마지 나 공중 고라 신뒤 침부수 이니 나라주 나리 미망구 미리기 기도다 개가 진교기 도시 겨울 교르지 공제다다 년제제지 년배 년로 제부디 구야 편이 동도 미에지지
1: 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이제 연내 벌어줍지.
2: 됐어.
1: 대장.
2: 예.
1: 장계 미리 이제 연내 벌어주지.
2: 됐어.
1: 신사들에게 가다 힘줘. 터내 승부하죠.
2: 됐어.

0: 멍터지 레라 유세돌 호호존난다 개수유리
1: 중앙의 봄쇼송의 멍쇼 직지체 호송난 뒤니 코베 티쇼카시에 삼이 쇠지 코에 뒤동샤시에 고구이 치규 텁쥐了 난 무튼유
2: 디마제 나도 개그 텀미시 민간 안주니 뒤디니에 리지라 나도 봄쇼송의 민심 두부유자 멍터디 개그 텀미시 독지 나다 비식의 봄쇼 입에 섭지지 능규스등구이 로듀 펑다화기 군동러 지구 타지도 체체
3: 后边这边连接立柱之意，我还是谢谢你。你陆军德化官都不了，最后他几度谢谢，提出劝你，几个没。德怀，让罗国前辈察觉别西。你提出前面用，
1: 要不得。顶这球呢，俺随便打下进了，也连投不进。

토강히 동전 줄린타 나만 타도니 샤와 추가로 추 계세 차스비 인시 동전 줄린히 콘조로 뒤네 제부식 고된 제이 하마세 초도 그 니루 메버신도 치 진도 뒤면이 셔초키 랑기 세버차스의 동전 줄린티네 마도 신토 카체디 김선 시부 스부 민가도이 사드의 자당토 뵈치 샤와 추가르니 스부 토구도 손에 지겐키 샤와의 리시 콘츠 이르두 지차네 리드의 자당토 뵈바타 군투 카웨 요괴 리드의 자단 티네 카체디 스브 마스의 동전 준신 초수 내부치 시어준이 두지기 정도 단둔네 내부체징 단다 시어주기 깨지기 전로 탐부테르 카데 쪼크 케이 케야 샤와 추가를 겜버 수용원네 짬부게 조교도 가가 되잖아 다행이지만 샤와 추가를 니 깨자교로 창호에 Shurgyun Zachachi, Chugu Yangde Chugu Yang, Gede. Zenyu Ti, Kwanzu Yin Yuma, Tungyen Charma. Wenyang Shichu Ti, Dazu Chima. Shichu La Ame Rorang Chigima. Shichu Ti, Lodong La, Ame, Duyang An Weishin Tsang Shichi.

0: 다다 샤와 춘추데 라마소 드니 소메 샤와 춘추데 링크레요나
1: 튠주기 쇼방아버니 총주니데 칸스 칸토 샘젠시 추지 유쿠
2: 샤와 춘추 쵸 다다 코나요 샤와 춘추 쵸 다다 코나요 대초 뉴그요 초문니데
0: 지 그 세태 돈이 제 제벌이 탈소 드니 자칼라소 파코 랑고 돈드니 드노 따사모 그 친도드 드니 토토르 보지데 만도드 드니 그 쇼크도 젠제지 산도 젠서 할레 비상 증거 너네 팀에 배동아
1: 공기 샤와 추가식 최신이 드린 샤와 녜메베 공기 랑난게 차티
0: 야시라

튼줍카 질카시 최베 리도루 샤와 추가로 포리티니 튼줍기 최신베 샤와티시 그게도 샤와 추가라나 진짜 샤와 코너스 대야 너 추구나 샤와디 게니 테라 메균시 포드 더블레과라 튼줍기 소냐르 쳔시 다로 로 듄르리베 샤와티 튼줍타 냠투 바론 총조로 초와르 르네 로추 데스 로레 예르투수 샤웨 스법 토세 지구투 조시 디니 샤와 추가라 헨기네 나오 시기시시 원장 코엔디네 다와 카세 카제 조웨 테튼 튼줍기 코바 야양 쳔시게 튼주 김키 강바디니 샤웨 강바시 튼주기 샤웨 강바라 계지 제바타 단이 배체를 샤와로 용첩이듯이 젠 튼주 낭토 조모지 수여 예배 고래나

0: 앙키 센즈 테이 저웨 군케 링키 카세수 카라타
1: 먼저 아 지셔다 달로 겐카 아니 카세세 짜만다 제 짜테디 니 제이로 지
2: 뭐야 뭐야
0: Teya, Changara Chewe Shobo Sheila, Xiawa Chongzui Nang Loyo. Lore Jida Jube Nga Jesu, Xiawe Nari Nang Ki Pa Pepe Tsoa Juk Jime, Chongzui Nang Loyo. Lo Dunle Lebe Xiawa Tini, Xiawa Chukar Puri Si Yin Xin, Nasu Thala Pepe. Wen Yang Koro, Megyun Po Nyongwe Genki, Kashak Genki Chara Keta Mela, Jiriba Ya Gisin Chita Me. Wen Yang, Chongzun Diru, 군슝키 님의 초보 유바 강식 다동 뒤죽타 중미 장미 콜라 따도 지금

태양 스바 미니도네 나도 파르투 나체타 동첸 나반소 지신 그 소소 짐부시 창장한 캡비 람디니 샤와 추가르키 두지다니 추부시지라 람티 네모 신식 스바 미 나도이 리류 나방타 제시 네 신식니 스바 미 솜도 나게이 나제키 포타 제기 람디 규티 샤와 추가르키 리드웨 자단 초수 조토베 디루 콘츠 가슈 체베 모즈 서유 예르투 시보 샤웨 지차라 쿠인디 콘나라 되징 군투 신의 동전 준 세부 로그예 샤와 추가르 타미저 와라 샤나키 쭉첸 서유로 가부 예베 나제타 동전 준 세부 송체 신의 환조의 그곳 공토디규 환조의 로지 투시 투주 폐체와 니로 다시규

사투 룸슈르코 시드윈 나마 가서 가도 캐비유티 니게 소자 망치외 큐타 큐체네 초와라 르시히 콘즈 세사와타 니니에와 네보와 소 강체야 큐지 토네 베기유라 펜즈 로제타 다경 치레치 대신 나젠 리로 초와게 신비 라웨 초덥 신식 담보 치신 유티 콘츠 체캉부 투즈 폐체와 개조 캐드 낭네 르신히 코니 달아 퍼비 라와 포시시 코로 무리 타미 저베 키수시게 유티 치와 시게세라 Lüdinki, Lazitan Jawara, Chiwa Tia, Chuzenum Dusu, Sine Pijujing Yu. Kui, Shindong Si Damne, Dongwen Su Jeje Chiwzu. Koben Diru, Jungmen Wenki, Sakdun Wenze Jung Yu. Ti Rigdun Tsu, Kwanzu Yueba Hakwa Che Yu. Lawa Puri Tan Muri La Sosur Wang Wei Kim Zan Yue La Lawa Sosur Pa La Pen Zun Sur Yue Che Jing Rang Sosur Lam Du Gyue Ti Dung Tu Mi Yong Wa Chi Gyue

개배 뒤에니 샤와 추가로 프리츠 무제 트레이닝 거 추신. 테니 되버 추노 시시. 샤부 창매 개배 넘뒤수 장기 규바 변대 체매. 왠자 샤부 고바르마도 파조르 치완매. 샤부티 다다 칼롱추 진이 놈네 추즈랑오베 유무 최십 치시 유바타 텔레 유무 강식 파조 제조로 저리 제스바 시에토 코바라 믹스시 라바타 미진웨사 고베 전야 티에야 당과 직송 체베 다니 라제 전베 머지식 베주 유터메 정총 투에베 샤베 탐진 투에도 장라 개가 토베 저와 치르 유에바 제보 토베 전주 치 국민 탁주 치

샤부니 로숨니 나즈 민기규 웬강 샤부 망치와식 로초르레디 마도 파조르치 완메 웬강 샤웨 고바차고나 로초르 수엔비 샤베 타동 로니 숨기 차노 규림규 셰규 낭토 고바체 민드 켄 찌갸 메티 셰규 낭토 로스마 수연비 흔히 코우비 포션츠 유메사라 자조시 지문 놈즈이 티레갸 렌드타 냠즈이 렌다시 제라 테니 콘조 샤부 옌비 텐기기 시그티야시 샤와 포션 티다 니급 링 냠용 시엔 차비 도곰 겹주 티 산론 체드 약쇼 티르 큐르히 文言宽次真热气呢他最热热的电幕大就提参前用美提呀真热气热气这就是热气宽次于囊中来求其约情提得比落中他女秀空洞的动物为决定提呢小为国巴热热与更热的是 고바티 네급 내수 강점식 수입했나? 괜히 고르토 마음배 쉰지마 대주 디르네 되긴 고급 고시유 계지 고백 내수 대주 주주 초래 계지 대송수 등급 매바 천배 대다라 그 고백 고자야 신기 첩체초가 천토 샤웨 고베 코사 팅만지 사르싱 고베 코사 쯔베 탑쯔티 다와니즘 균두 지기유 코니 탑쯔 쯔에기 판본 용켄디 인싱 다니 쿠 다류 탑쯔레 치르쯔에 기업디 상로로 차라 사바 게투 고급 쯔네 제규리 마디

사진 숨도 기급 좀 매정 중 숨겹 그도 기급 좀 당부 숨겹 속자 샤와 초가라 손에 지기 받다 로레 진도 고반에 쪽지 바람이 샤와 초가라 기배 제배 뒤주 인라 네가 체슈기 뒤주 대야시 유링 샤와 초가라 숨겨 제배 내는 주바티 계산 처리한 다 내려서 샤와 추가를 기초에 굶실라 규모 마블 리뷰시.

사진 숨들 정중 숨겹 교육이 개교의 지능 위주 책동 11 하스 바타 如果 체조 먹부케 유진 서브 미가도 연습 마샤다시 태야 소롱 근비 구류니 제나라 계산 드린다 코베레로츠 니다라 추즈 줄하자 교육이

0: 됐어. 꼭 외디 사도록 줘봐. 조이기 그래. 응,
1: 야죠.
0: 그대 주소. 차례 요거 좀 줘봐.
1: 도슬레면 차조휴.
0: 디레스나. 계란 치루베다. 고구 구제 차례나 제수수. 지금 뭐 대피시다 요래. 아, 야면 도슬나. 꼭 외쳐 사회 질러. 나는 이 소람라 참자리는 그래도.
1: 자기 마시는 나와 믿어. 셰프가 운이 맞대베스로시죠. 용아, 전에 디차스는 언니님도
0: 도시오시. 용아, 전화 구대.

0: 바르디 제제조 미나디나다 메도 둠제 나라 메균 첩신 포제 세소 쇼조 진예기 첩지디 고리 디디나게 저리 심주 개왕티네 저리 소다 롭주 제베지라 첩제디에 똑제디베 바르디 디나가 능미츠 텝시 유구되니 참교다 소경 정타제베지라 첩지 거래시 닐레마 대바 살로 주베마체 장기페 주자 정주캄 렙지 이내 첩지 거래시게 닌다 디나게 고레나라 푸르데제 소송의 균신 디나 김상기 너무 진배 문진치고리 파르데시다 디나라 딱제제니 섬집제 점포바 시도 준비지라 첩지 거래시게 신규 유문능시 닌다 모랑치라 디히오리 파르디거시다 나주 할레 항사 급지라 디나 나스니 타투브지 더돈 디나게 모랑 최소 입신이의 거래시 인슬럽제 캡제 뎀브지 아치
1: 그저 다가라보
0: 롭조소 첩지게 미심규는 그리 제자 첩질 갑치야 디 디기 되면서리 저월 롭조사마 첩질 집에 미느시로 더링 롭제 손삼 다시의 토제나 제시
2: 기대도 칠 참치나 좀도
1: 니마가 대자 진부다 뽕부 깨부창부 됩니다
2: 最想过谁米呢见了偏多喜茶有你打的是五谷不解许久嘛不行艾伦你也请接下米抢在马不喜茶的下卡萨卡的加拉提这有钱也是啊 예, 간나서 생각하니
1: 아, 매, 무매, 라고 해 제우지
2: 됐어, 시즌하나 드림원에 라고 해 제우시라도 됐어, 꼬리 내가 줘라 또 스타트해서

0: 아자.
1: 혹시 너너 라디에 갈 수 있어?
0: 라디에 갈 수 있어. 아자 라디에 갈 수 있어.
1: 나
0: 아자 라디에 같이 미베. 전도 보고 비트 던지라 그. 좀 뜻을 왜? 니가 봐요.
1: 마시 띵은 줄 내서 기도 동시. 대기 내가 사제 칠을 참자 용두. 라부게자 아야주.
0: 영아. 前桌的, 아자다 심토스쇼, 꽃피 가나 진주문주 시작하죠. 니네 아자 총게다, 안수님 보치는 그대도, 조다 조다.
1: 용아, 디링글에게 차비스로 시작.
0: 조다 조다.
2: 왕고군고, 콘트라니스도, 나래다 호지레 충매네, 노노.

0: 애도 체디기 노노게는 콜 학사 남다르도와 진짜 가능했어 그래
1: 인증과 고치어다 미디 로침부 다그라 없이 란도다 얼른 하차 잡이나 드리 참부야디 계속 예두 기운센 보면 기업체 니 쇼자 드리 체부다 계속 니만 임비나 신경나 니 쇼비네 약속이 마시 제마시 이내 다들 롤레자 소수 소수 소공당다 매서나 매든 제 마셔봐 롤레자 소공문시 간시 태네 교 조시 시야 둘레두 전대면에 만두시도 조교로봐 보모에 매스기에블에 예규 망대역시 모랑게 내루드 시에 먹었다
0: 모랑게 니에 카드 제바 니에제 내루디 시로 제너도 기라다 주도 제과에 요르베
2: 아자
3: 아
2: 란텐기 레다다 니 보침베
3: 가리 레다 나 렉체 대유다
2: 젠드 돈 근데 제브레
3: 아지 레로시
2: 어지 내 텐도아
3: 가리 위버 랑토다 몸슈다
2: 텐다 몸 가리
3: 너무 처음에 잘 숨듯이 울다 가리 문의 왕고 군다 대니베
2: 디데 인고초 내 재능 아다 고군 참시라도
3: 请马上啊请马上啊啥时间你来啊去啥子听给平内云顿呢听你给是不是要读还是要约啊诺诺的王国空气故事有趣有卡的西的泡沫地乌租萨拉你也看了去你妈妈还是说妈妈要是读的俺大家俺嘴巴拉的秋季前俺大国空卡这是卡的纪念日你也听这是没的当时我的等他提示读今夜从头哈东啊你也爱情过呀呀呀啊西
2: 中途你过得有休息，先不参与过姐姐。阿姐，你这是去看的？阿姐让给俺开的截图嘛的，你来先打些图，不过。
3: 开始啊。
2: 等下，阿姐让他雷达抢不了用。我打雷达哎，哼，我打雷达，开的有吧？让给开始就。阿姐让给别生气啊，开的有吧？雷达给苍茫啊些去，谈的起来你，该让给这娃意思。
3: 你们看些嘛情况了，阿家人家没现大在呗。你，谁没现大在说？阿西，你来着是羡慕着我，没做我，口里三句，没做我，口里三句，也不怎么说，没做我，口里三句，也不怎么。

0: 온도 가리 떠스구다 레이다 톤도 아자가 겨에
1: 오 랑게시네 하고 좀
0: 아자 산다 레이다 가서 집에 아자 마치 부서이 그두이네 아자랑 내 주신디 노노게 옐롭치 권에 신주기 셉슈다 예니 그제 셉제 레이다다 가서 집에
2: Shida,
1: Gyong Shida.
2: Jis, jis, jis, da besa qing mien. Ji, ji, ji, nga da lei da garu jik bhi.
0: Gajit do, gajit do, nga nir Shida.
2: Tiri kira ni da da lei ju, nga yi kira ni le, mien sui mang buji, chi ye yu.
0: Shue shi.
2: Ti jis shi. Tengwe, nga da lei da ganyi zhuwa yindu, nga ni gib shira yu la, ya hui shira du. Ine garu zhuwa qiab daga, Kajajinye takta matibesuruj semnale nuishu shiradu. Leidagene garojigi chegoybele gacamu bejunganne jigi. Nyele shongdi shigihi. Ine nga debukyo nimidu. Yoni netundi kubalabina.
0: Aja, nye chena mi changma kaga chebe jila. Mi changma dima kibe gyurimji jimgurri. Dine silingulingi gyurimji tamade shine kumjin tuyulirri.
1: 你也知道阿家人谈到控制团队的事情现在年年前写给你的阿家人给心肝的更多当回事你也打个心肝那这一下阿家人我们这瞧我妈的累累绝对的感受真的要个这么多
3: 你也就不要 我差点当时留住看到你 谈到刚不到 蹦不上吗 说说没别说说 我来推出这里 수급한제 늘으세 대가 용비 하
4: 어찌 보라
5: 어 대샤유다 탄도 전조 인비 흘리며 도착 정부시부시 하유
4: 토체나
5: 계란이 걸릴도 아
4: 뭐야 계란 살려 나시
5: 아 보마라 니 큐비나 가라
3: 何个泰山肉的卡车叫泰山肉是大马多啊还没来呀是啥咋突然发现这些呢人家把那位胳膊了说是说说你个多哈叫你叫人给上不行他的那苏苍马别的哪次大姐洗脱起他的那些可不我的微微了不给他切多如果对我我不脱不能洗
6: 去忙不对劲，俺几乎全部都。他等俺我呢，女婿全部协查多。女婿还在院内，马大三来着，马公我们着吧。俺是对的。啊，俺谈的，可开心嘛是。
3: 哈，有些事，记住那点呢，叫那个俺们不要的。现在叫那马公我呢，下边呢，就别领给去。
6: 他这个都是酒的，俺来老许的右手，他那许这个王三阿勇是的。
3: 呀，
6: 开起卡斯了啊！啊，那个，什么事打不死他？嗯，俺那许这宁多点别够了，啊，可以的，开啥事多？宁多点对，平时干活主要没别说那事多。
3: 呀。 천남이도에
6: 디티엘아 규룸 고스 고스 마소 더도 삼단데 삼로 크제스 담비네 예 카리테네 지금 해빈노 승비
3: 아 카리테네 지금 민도 승비 이게 말이 전에 저랑 치고 아자 슈즈다 나부터 뉴베
6: 어
3: 하게 뉴베
6: 전티
3: 还是有，哈，你是一的，哼，俺呀，普罗比这一的，哈，这叫，他的腿肉滑了都，他都普罗比那去，不过三路是哈的，
6: 普罗比是，
3: 他的脚上我呢，腿脚干的，不过他欠没多，要不是渣的，哈，
6: 谁能跟这些过日子？
3: 哈，叫，哈，都是。
5: 三年广大区的准备

0: 시작하자 비싸서 이겨내 케이크다
1: 이 감사 기나니 시제 접지 난거
0: 시작하자 뒤 전부도 왜 야 야 니로
1: 용아 말을 쓰세요 용아 자소시
0: 좋았다 그래도 니가 고대로 도고 정전 지리나 미국 마비에 루엔 선수 줬으기 너라니 제 사슴 따가로 왜
1: 용아
0: 니가 가로게 가슈 이야기 밥 짓던다

0: 그러니 되되다. 뒤에니 아세. 러시.
1: 나 집든 데 쳐먹어. 괜히 귀시. 니라 초보지니. 장게 꼴찌다 뭘 찍지게 군입 두기.
0: 니야 가르쳐줘.
1: 가르쳐서에. 장 통과지 입에. 더더나 통과지 같이. 가르쳐서. 장게 니 꼴라 슈트다 가로 찍고 요 말베. 디제 셰마제. 더도 우이노다 비주로 보지야 컴도제. 네즈 디제 열어 봐. 다시. 요시. 뭐지 체미를 하지.
0: 개주는 커도슈다. 배 막고 디제 셰마호.
1: 자게가 켈리 크트스에 봐. 카시에 겨뷰라 하지. 다가 되지. 니 수업도 크트스 수술이. 가된 칠 만의 얘기 미자 한 소리 들려. 상매 교제 지리.
0: 쟤는 얘랑 시어. 랑포모당아 가로 지비.
1: 어찌래?
0: 나 슈즈다. 가로 지비 같이 가. 네 가시기 좀 제면 같이 가. 간다 네 뭐라라. 삼분 남다다. 뭐라라 약 제면 주고. 랑 원은 과 예매.
1: 네 포모 랑 쌤 그때 쇼래. 랑 더 찍더다.
0: 네 가시도. 나 저대 수산다. 저대 신상이. 변조마고 옆에 상사지. 랑포모 로는 아요 마스 가스래.
1: 슈즈게. 랑다 가로 지금 메스. 나 랑 시어. 각자디 키니 사보 요 마지.
0: 왜니 삼보 메봐. 얘니 가시도.
1: 가상은이 알아도 돼. 라시아비. 하,
0: 랑가 셰브도 녀케 링마시. 알루게야 요마르스 녀 가르쳐서. 머신 알아 차리엔 가비유. 이네 슈저 퇴외 가유다. 너니 베즈 가브차디 랑미 라이.
1: 랑게 나 존나고 슈저라. 취메 딥자. 가르치네 이침도.
0: 영아, 나 이지 맵제 수수 범어 이지 여러 봐. 원 수수 범어 자 치제. 세브스 치다. 티비너 상 세브 하고 그래. 저.
1: 치도 좀 치규리. 시야 가유. 저. 야, 저 이메베. 랑노이 자 시도게. 너 누구 요 말해봐.
0: 我这地面联想。

0: 마시 러시아게 난 렉스 메 클라스 아토사 니 원스 레비 딱다장 레군 렉 파마치 유자 대추 클라스 아효피 이네 섬유레 대치 데레디 곱시 잉르니에디다 클라스에 대도
1: 가리 곱시 잉르니 시다디 제님을
0: 통주고 렉 파마치 님치레 마신 바 치미데 쇼크스시도
1: 레다게 셰프세 마시 쿠율로 고시
2: 干嘛用心的？郭某说：“欧了，累的，他的手中还拿个把锄子，落阿飞的个，从下困难学习。累死哎！我你俺们啥都会。我你等到累个学。好嘞。啊，欧了，听人家那尼波写了许多么子？哦，写了第，听能嘛嘞？你自己查，徒弟们那些，听那尼个全都有呢，写书嘛，太个送的大意。我的工作人员，听能嘛？你
0: 在这去啊？
3: 用啊，钱呢？
4: 日日日，注意点。有这，有啊，用啊，钱呢？你准备就学。
1: 你懂。
3: 我的欧了，退出赛季，身高这一大。嗯。赛季差不多了，看清不是？你老妈给你们用心呢？
4: 可是现在，
3: 国不是印度企业的。 你
0: 吃我那不，天这顿呢？咱们月季连一个土鸡，连了马日，我那连了马日。
3: 啊，马赛帕的对，差不多看不到，这差不多看不到。
0: 今天太阳没多啊，一年年老马给娘苗起呢，现在呢，今天太阳没被迷得走，体温都有热。
3: 陈大弟，你要吃啥菜多？

0: chua ma ho chi lian ye men du a
1: sang wo ye wo ya ko a yu
0: shang yi ne du che de ga ka za ka san de nim do de ba ka pu zhu nim do de ba nga za zang da pu zhu chang men nyam de ba
1: ti qi ran ge se qing ge ru
0: 连一年我是养的啥是<笑>
1: 수구탕탁주이 다부도 맹갈 주춤에
0: 케시 나바 차샤너 그르치지유 가 체도 맹갈 맹주체바 가 나자 지부메너 나라 메세체 되바 가 독리체네 되바
1: 저거디소 가리베 그래
0: 미즈디에 케시스 짐누에 케시시다
1: 녀데 케시메 초메베 저거디소
0: 미생강

0: 꾸루 시암 집에 꾸루만 나다 퇴근을 더 나 랭기 뜸도라 심내를 퍼붐도 마세 치시디 뜸야기 추세 또 스마트샤 승비 제리다 제리키란 게 주어 카스도나로 년네 대제리 이기비 다니 고리샤 샤라 쇼렘지 녜 샤라 스기 용도에
1: 서그메
0: 나나니 추기추기 수도 키라게 무투 게르크 상와 아 디 어 지조기 독심 나시 용도에
1: 장부세나 녜 샘띵녜 레다 녜 가로지 스탕리치 뉴메 제자 탄더 은이 팔러 네츠 카게라 메베스루시도
2: 이내 아자란다 레당운에 참부시라도 님도 마대야 가리나
3: 아지 내 군이 참부두스 럼뉴유 이내 디베 미디나 주주다 사제 참문 딱다 대업지 거리 지바 참문 딱다 되는 너 용마다 레이다스 녀디 아자란기 디베 미디 인세브리 이내디 주주다 사제 딱다지 거르바 지바 제자
2: 가르 주주 딱다 가르 딱다 수워시 아자, 니고네 디모도 하고메 펜주 가부 체베시고 수요곰다 균도 다 시익시 마르베 원에 샘 도움 누에?
1: 유쇼, 샘 도움 누고 샘에 가다 가다 레이다그네시 차사차없이 다 시임인다 요음 누에?
2: 아자랑게 더 유쇼 유기지
3: 레이다 레이다 카체 차비는 재능은 일러 두둥요니에 겨우디 거치시다
1: 가사니라르 니에레 로시스 샘무시고에 你也真大着的 可就没就写给我妈时 写不到我离婚没了多个这次听说
3: 谈得的金大银给你 忙我把金大大 搞到银不碎心
1: 这下 你来东西读 看看读不读呗
2: 哦 可是 不会读了啥错事
1: 呀 没没没 东西读 行不行读
0: 你觉得杨青不读呗
2: 항상还是读 雷大大学知 搞不起来读 杨明的看起来读 포문 바로 뒤에 차디 머신에 규대시리 레다다 슈제 다르다
0: 군이 머신에 사부여 마지 네 셰프 틱스와 가로 중에 카체와 키무스게
2: 제나 카체제 카체메 더 규리 카체 카체디 렌즈 오브디 이네 카체 카체디 렌즈스네 레규르다 창문 레일 거여시
0: 군이 양자 책을 쓴 거이베
2: 这冬天了你先做话题可是我染了给这些鱼然后呢天才是多染给雷达了三家是不是没着能给你枪不是不是起疑谈的染个朋友打这些子染别的狗下你染没得这些子你捂着呗要不随打没意义都是你的这
0: 你爹呢雷达你婆婆差不多不多生病韩国大大爹妈爹刚被韩国时许志没见不起来苏苏没肯定是国语没没让给新个时是没让朴度破不起朴度破咱现在见两个人了苏苏每次肯定是国语没韩国时那婆婆爸爸孙子婆婆照顾到事情最多
2: rāngi mōrāng sīm zhē sē jē, mōrāng nian gā yū tū jē dīgī yūng gūr sīm būt guē. Rāngi nōp shī, tāndir mōrāng chīr cīmā yūb nāng shī, cīmā dīgī mēb zū jē, gāngi zāng sē jē tū mā shī. Tī wā yāng mōrāng cīb jē tū mā shī dā, sū sū rāngā tā chū kū shī. Jī xē dā mōrāng lā pōk tū shī wī chū dō kāp shī. Yā mē nā mōrāng wāng wē mī shī tū shī. Jī xē dā lē dā yīng gī rī, jī xē dā mī shēn dā yīng gī rī.
0: Shūchika ikhira ar khe shēma chūwa?
2: Shēma chū, mōrāngi ngā khe sēng mi tū. Ngā mā shē bīndu ngē khe chēng mā shī. Mōrāngi shē gu tū ngā shē gu shī. Gāb tī tū ngē mōrāng kātā chē gu. Rāngi mī shindā lā kūgāb chē gu shidā. Rāngi zhū ār wēn lā kūgāb chē bī nāng shī. Rāngi kūgāb chē bī nā kūnyi cāmbu yu mē shindā hā gu shī. Yīgzē mā tā bī nā chīlēng kā bā gā shī. Tī wā yā yīgzē mā tā bī nā gācchāng kā bā gu shī. Chē zāng, rāngi mī shindā lā kūgāb chē mā zē shū chī lā kūgāb chē bī shī.

0: 랑게 디샤 모르 단제 뉴세 게베 쇼샹시 도와 자 같이 잠 주버 이제 저거 해도 왜 소 먹어 봐 아
1: 샤원 나 혼네 미 감마 시야 된지 저도 왜야 민아 봄에 감마 시야 믿은 지 저도 왜
0: 啥他的死死死打的打啥给不死呗啊听我啊看车队啥给我看的死了吧死死西装姐姐超有的呗死个多个得让给些嘛是呗我听我看车队你让能去车子呗你应该给么是给独立些些爹么是呗兄弟看看你车都来个要些车尾不你来户大车么是呗

0: 저 샤머드 진짜 다녀 요르베 같이 잡 잡어 키스네스 라빈 근제 저우제 샤 죽어 맞다 나도 죽래 칸기 미도 나디 근제 저우제 키스 잘로 파제 추비나
1: 오슈라 어허 키나 칸나 카피 봐 레이더 세가 용비 샤원 시부지 무기 좀더 갑시 못 가.
2: 기나시다. 댄데 조리다다. 아자 슈즈 지타체자. 콘트시라사제 롱데스메자. 샤원 컵도 등 거리.
1: 제다체바 폭도 딘제라도 치아유.
2: 저거죠. 사케 도케시 조치기. 키라소다. 조리다다. 아자 슈즈 참부시라도데 키랑게 고가만 남 가리나.
1: 군이 된다데. 하답시 가려래.
2: 아우시라. 나나소 뭐 신인부지. 키랑 창구슈너 키랑게 쥐어레이다다 아차 슈즈 가로직드 키랑게 쥐어레이다를 균디도 균피기도 숨기 원나 키랑게 쥐어게 기생을 공부시는 용마르베 오슈라 미르균메 비오마시 키랑게 쥐어레이다기 균코라시지 기생급도 능기 문내지는 아주 쥐어레이다를 기생 몽구오리 키랑게 공부시로나

0: 장지 차주. 이 직딩도 기초 충주다. 급케부 직대당 케부래. 나 저 차주디 장지 능시 체네. 알로게 나와 나사 미베 토네. 시도 세시오리.
1: 미게기네 주 독십시디. 지조직배 뉴십디. 체덥 신다지르 교제 독십치워시. 아리 지조직배 케왕게 안 우수제게 지부디. 지조직바 치제 챕스워시. 계지 공년다 사월 토네 계지 체지 시도 제부디 니드 뉴시 지조지 부스워시 지조지 부디지르 시터러기 제다 니보요시 딱제 지단 디지르 시무라이기 지다 요시 야 딱제가 제부디 거파 알기 제부요시 독시 지다 디독스타도 야고요 마시 이네 누버 숙진 들고르다
2: 미디 닝지 셈바다 포르 그냠시라요리 타나세간라 타마기 이주윤에 야주제 케니 룩세나 요리 샤와이 안저디구기 믹베르다 군주테 체지스다 차주테기 믹베라리
3: 용아 도제나 다수 마시
2: 나튼도 깨치치야지 케나조 딜레 공스네이나 우윤랭가네이나
3: 우윤랭
4: 딜레네
3: 어 나 딜레 공스 투미예 코 우윤랭가 투미지
4: 제
3: 도제나잖아
4: 저
3: 아니 저 对对

0: 다
1: 도즈니 랑이 겹쇼다 셈도 빠레나 랑꼽티기
2: 깨충치다 저
1: 다 고다 니에 들으시고
3: 걔가 되시들래
0: 아이러 마군데 항시부사주 야주 아
4: 주저 디니랑 차지집에 걔가 락다이
0: 바카라리샤
4: 칠레사디 자스미도 와 미익대 앞담네 유냠초니에 드시야
0: 디 깨자 체부 유배 초다 추시기 뿔리 베이스시 제도 개개 니섭실로 프레시 작제소 제바 바카라 개사
1: 전화시 자게 다시 그저 세바
0: 어제 퇴제 재미나 초요시
1: 미스터도 카모시다 마소스 기체 격수를 하루
0: 됐시다 녀다다
1: 놈네나 도도바니 집에 드시야 랑이 니입사비 빵다 참부리
0: 됐시다 디토네 바카라 공개 퇴모 무힘배 소재 캐치다 그디 구차 김자기 나체기 진탕을 도우시
4: 야 오시라 셰스
5: 럭다드문에 폰치부시 도메프
4: 제나 첼레 형왕게 아랍이 숙지 되게 나라 아라 가르가 루 유메 장경아소 제시 김리 불베
0: 예체드시 대처 디니 페이지 뿌리기 부얼근다 부얼도 아라도 스잡도 어 디니니 제단기 부얼근다 부얼도 아라도 스리샤 디 페이지 코너로 베이스리샤 디 루아르 베이스리샤 디니 페이지 간이기 군주아라도 스리샤 디 아라가도 스시 디니 페이지 비라두세 베이스리샤
4: 참모틱스
0: 같이
4: 도스터디 니아갈레 기업도 슈수시 마소 락다다 메아디 지샤
0: 마시 알러 락다디 자치다 취샤 니엘레는 용마시
4: 중국 담비 자치르지 보우출 뷰리 축제 지마 퓨스 셰수요리 제장 바카라게 수베 락다디 퓨스 춘 노미도 점리디토 치탕세기 모이부디 추시리 추시레 통웨 자라카르요레 뷰리기 추시레 주베 비즈디 제미키라는 시라 참부메나 규디 다고시다 유기마레 참메순다 드레제마레
1: 예 다가레
0: 야치 야치 비지게 알라기 심베케시 키랑게 신난다
6: 예자는 지게 알라기 심베케자마시 콩게 간존데 세이브시 콩게 데스구지 나베마세 라타이 쿠라라가 담나시 디키랑 속신 나마스베
4: 수 속신 치기스 예 계속시오 키랑주 상매기가 예 니에데유 샤모 란다오 집에 세 주루르 봐 샤와 란다오 집에 세 주루르 봐 류로 란다오 숨에 세 족숨르 봐 다웨 란다 류로 봐 님지데 케바요 마리 숨베 중니르 봐
6: 아치 진짜베 하시 키랑게 미상매기가 니에데도
4: 수수리비게가 니에바 항상 요 마리 창보셰나 계도상마 예 능능시 쓰기 제자니 키랑주기가 니고추 나주 상만 레완유사 대투브리 제자니르 와라 나주 레로 저와다 마세 나주 상마 김자지기 부주능시 튜지체네 튜무토 차샤 사뒤 제베 마세 왜 돈바웨 튜상라 대외 진지쇼리
1: 슈저 진짜 제마레
0: 자게 야오시다 시스 오늘이야 스히
4: 도시 제만에 나랑조 수위계가 다네 나도 냠도 쳐도 예상마 기가 락다 저지 쳐서 용도 왜
1: 물론 시켰다
4: 나주 시켰던 시 슈라라 님보 중간송시에 비는 근처도
7: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0: 고메기가 녀시브리 나밍 뒤숨베 밥시제무도
1: 나이 지구리샤 녀모랑기 가로이 사가시베마도 탐데 모랑기가 이시샤
0: 기가도 죽고다 로르도 부시다스 이내가니 배트 치비치였어
1: 다 제일 그때 쇼크
0: 가래 그때 쇼크 그랬어 가섭시 그리

0: 빨라.
1: 녀든 게 제브리. 지심 추디 레다게 쥐아사.
0: 다시 나 빨라. 마스 공에 쓰나. 공로 전부 된듯이 딱 봐가 중지 휴제. 고래 가러 인처.
1: 자, 인가스니.
0: 심지 않고.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타동 시리기 윤장리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통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哦，罢了，你微微了，黑山难带的。谢木哥，穷大气。国主，呀，也是的。呀，不了要紧牛啊。对了，要紧狗，要紧狗。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야, 무투윈다, 무투윈. 여치, 여치. 더더 그렇지, 유.
1: 出不去的出不去的去出不去去不去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드리랑 넘겨 오버스도 녀랑 게라다 주도 체사 정다 숙세 셔더기
2: 라
1: 니녀에게 정다디게 가라 더도닌다 주게 미 도게구이 나닌다 랑 정다라 더도 차가유구이 상무랑 체도이다 랑 김상 체도이 랑의 부서 리투유하 체도이 나주님도 숙게도
2: 그저가 시제 나 차로신난다
0: 제가 좀 못해이다
1: 이다 못해이다
2: 라
0: 야 야로시
1: 야로시 못해이다
0: 못해 야 리고 좀 아 오야 여치 구담만 넘치 아 뒤로 가도 교시 오야

0: 제만 칼라스가 용이나 년에 럽시로 루부터게 마요아 드링에 세디게 나주식 사가는게 초 오스도 아
1: 차유 배수고 싶도
0: 기니다 피즈 칼라마 레비스르스도
1: 말이 답지스 자사야 뭐죠?
0: 답지스 샤라 뭐죠에?
2: 아 말이 빨라 왜 여기서나 교육 우지 그런 거 수업에 자사야 뭐죠 쓰고래?
0: 그거 다 먹어. 나 다들 게임해라. 암초 당당히 김장스니 기부 교육 순자 소화 계시부 거래. 단다시 왜 초주 커서 시작이 각세 두 순자 내로 등재 제마시나 바비 컨테스트가.
2: 아 빨라. 네 니 봐도 이 섭치기. 도와지만에 샤다 칼락지마. 마셔베 켈린시
0: 다샤랑 두고 만자르시 해두게
1: 그랑게 그두이 내게스티 치제 디는 감자 제야 아마지 다칼라 사주니 임벨러
2: 아 제발라 어 아자 공도 칼라사가 마요 카레
0: 저도
1: 첼라 카리여 뭐 레다다 카네 제샤 첼라 레다 제수는 아지 로이게 과 제오마지 바라게 캠프시
0: 기니게 전화 레이더다 수치 참부도게
2: 아 빨라 아자가 세나 초 레이더다 참부 매매수로 시기 빨라 이나 심전한 내초 말이 계시 뉴부이나 아니 용마다 제 말에 지부도 오늘 시부시라도 와
0: 雪雨的小女孩不知不觉让主播加速给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0: 레이다 니보 칼라스가 침비.
1: 어.
0: 더니 레가 칼레 가지고.
1: 어제.
0: 자소부터 삽수비.
1: 올라. 님 좀 두게.
0: 수비 뒤샤. 속고 휘지. 남부 사바 냠 사바스 임두게. 님 좀 차샤.
1: 나이. 심기병한데. 제소부터 시제. 균도스탄고히.
0: 니라라 구슈슈 박슈고.
1: 봐라. 갈치에 희네. 대가 지난다.
0: 아, 지금에. 니라라 장왕다. 후유 사브스티기 이스 켈리 위바. 다니랑 된다라. 주도 징마다.
1: 티지 남규다 정마시. 만나니 르르치 까미수난도.
0: 쟤는 아 죽인다.
1: 티난다.
0: 아이노 미크제스도.
1: 야오시라도. 굴셔다. 십사부. 샘츠코엽도라. 밀르다도시라 제시기. 왕은이님도 대비 천하대 가부시. 아일런기 지루치다. 여럽시라 요시 시에다 신부 루치트 신부 샤르야오 첩싱시 나 아일런게 시에베 계신 예에 가부히 나니 그 두이네 진주미주 시에디 예 신부 구주히 계치 슈디 나 섬시시라 지히
0: 라 아일런라 섬쇼 마르다
1: 지도스니디 팀전 욕도 차러 발라 얘기를 할 샘딩이 계지 시에히 가가지 로그드 예산바 아메스디 미신달 긍마시 승비 가리히스는 아 샘딩이 시히라 이탄 체주 이내 아이런 워신 배지러 나서 화면봐 您 又去啦? 卡西地基没被从那时给去。我爱了土特啊我们这些人给你羡慕死。我爱了了什么时候没做生病。

0: 王军政铁让用小邓为最先的委员参观铁从的作用能够几个书记习近平给改革铁建的工作落中他拉到了定时铁的最先的列给比赛来说他出自也拖了当年编织了他几座比赛拖队笔记用具了跟宋唐内期归别内宋南为活了教用铁人不他日夜年米利团之亚顿归别接近落中他提炸列顿修建编列也用铁米利团之亚顿边上归组队协助了工地单位活了康北破局土豆温州铁米上里上小的土人也给培育吃炸切片或者人用将给绿色诊所各主席的他明日随军绿色诊所各主编绿色诊所忙不行推进的切片或者你到这路里发生小的问所告诉我他明日看个忙着他求其参见的配备与我乱去可给平松草别人的他做两名切片或者
1: 什么人给公开上
2: 公开上
1: 第二你配给送个吃了名天给你天地平中三军两战四败各输输
2: 铁林里陪着主编那么干他今天以为最中年日子拉过谁下面的两个人修的那么死了呢
1: 让院长单位给书记王军政铁你去让院长单位这些委员联康铁从头作用那么谁况且这些雷屯国铁集合书记习近平铁高贵铁请给广屯罗中堂老大丁色铁爹这些雷给比赛堂出赛拖了当年边角堂基础比赛拖被批给云狗规定东西跟宋铁规别内宋那么谁从对头集合书记习近平铁松懈铁请给广屯举炸堂罗中那么堂让院长铁我就爱人铁这些批给钱过来垂心那么些这些铁这月雷给内区捏出三把糖，团三姐妹做内连接了新旧糖，规矩闹热。
0: 王军政铁，当个早前交接不错，村机构书记习近平铁，当他第二个为墙上批给党委金融铁特区拓展拓年，突然三边最新的列顿也不住去了命令，赶快他赶紧铁进热他什么单位，按照最新的列顿也不住去了工地东西，团队给开始三段他作为习政策活动内容。将用铁最新的铁工给最新的列顿塔，培育给列顿国的铁。机构书记习近平给改革铁建塔，推入三边当个培养最具拉到团结前途。团建系的命令，最新的铁皮瓦切的短边那段碳水女林切瓦塔，德国女瓦短边抗力切开了，最具铁建团结前途的工地动画塔，编织了塔几座皮件动具的工地。满足跟宋他立足起吧，瑞宋的我国塔曾经就这前途的工地动画做给铁，女瓦火大短月。将用铁人卡当珍珠塔拉顿托最新的铁工具，电给你给他就人心给推进了跨顶色浪的，多谢西色东塔顶最西电动松动你突破切的最新的列顿管了。机构书记习近平的那位改革铁人的广电器，最新的列顿借用了机动车就他用钱的，推我的西瓜塔最最新推大主的，你最啥把它新主火当西瓜塔。那段啥把人鬼托他做起吧，南水啥把军舰没把他吹起不起把借钱的，这些那个比赛他出在狂道当的，人用上邓文杰那个规矩，全托托求求了军队当官先送不起。王军政铁，第二没把他借用了些许多年，中国铁桥点被制作人路铁，这些人路铁来这铁，决定前边评论了给我切开了，制作人路停了进去，平常啥把组织前脚所当官。团建系的美国塔组队系的休假关系，特区各地铁建的命令，这些的铁德国铁修起了当地，电铃塔、这位南站塔、南沙的尼塔、铁建尼铁四九团结，健康设备作用，他电塔的塔蒙州界给蒙西这个组织所提供铁单位，蒙为了这些的铁修起了当托，这些的德国塔将用两托皮件用具来运送器具。迷茫电话准备批几个三路他用切割型，迷茫忙着给土国的切水切把他，开边他天下来这外有边那段，提醒忙水忙用规定他批准切别各自负责了谈判的命令，这些的给德国也不切的，当中央给忙边忙中给四九卡团结切据了工地当年，米利卡的忙着给他们他技能电价冲浪机军械没把他推到当官，当给人为杀鸡切据做内人。王者决就他种切割性，蒙为他南站给德国王者也不接的，从而给开不起，别让这团军内了开我切开了，亚基里这边真心王者决不他，王者长下决不，王者也不决不这些就罗提出切割，开工送了一句让这团军切的，就用的接下来那段就这切开了，里这边里住里头给冷路他，南水透过长岛东就罗滚的东哥。 내던 진조타 믹스 티조 제비 티조지 지규로 용규 타종 제괴신 삼로 지규로 용화 체리 지시 군주타 자라 냠주 체리 지시의 주지 야부 체카라 지시의 주지 체베 내던 기람스 나르위에 투고 상도 당토 내던 지 타주 체리 내던 망부 타주 두바 체바타 세드기 닝도 토리 내던 주지 내르 케부 체괴 지시를 얘기 자든 년부로 송괴신 팀신 지시를 타종 체리 전세 가족의 탑준위부체로 당토 지시를 기비지를 통진치바타 지시를 더구기의 빈위치로 당대 내던 주지 내려 피부치구에비해 내수나와시 왕준정기 초용리 당년종타 지시를 최종체리 주수래소동화타 돈규체주로 통진체가라 지시를 자상기 북빈시즈된도동규 철시 조종체주로 직동치구신 시진핑기 당 조종광보롭종타라를 등습체리 철시기 민경토리 변조로타 지속기 내둔을 뜻입타 20세주 타종체가라 당 중앙기 특주규지 라더튼규 타직도 도와치구 칠레기 준류체로 동거신 지시를 태기 내둔 시도치비 준류타 티신 지시를 더구기 니비정신타 평유정신체로 당대 등위기 특주딩주로 평유기 지시코던치구 冷路 走中前去吃的东决心 冷路托呢 米里托当塔 王者托当前去他中前的 这些的苦旧蓝水 军队推上水呢 这些的来给军队用所建立塔 给你当地东决 就是来说东决心 我也写了塔 长当决吧 对我年生学界他中前的 本人杀的给本人给李秀米中我所给那段他中年不切托 人卡来这边 人动啊 迷茫的切托 西顿来这边 Dijim Jisun Nimu Song Gushin, Cho Yong Ni Zishir Pongka Totam Nimu Chiri, Zishir Liji Bara, Yang Tang Bi Wang Jie Dawa Ta, Sidun Liji Dawa, Changsha Dawa Jie Ding Song Chie Yuru, Lopso Chitin Chie To, Jizu Ling Lu Ting Lep Jin Ki Penjong Sama Zujong Cha Ji, Liji Sapa Bui Gui Bi, Nisun Lao Shi, Rang Yong Chong Deng Wui Zishir Oyun Lian Gang Ki, Durin Xuan Ba Ta, Oyun Cong Duru Shu Yu Ba Shi.
1: Rangyong jang si xiong sengkyu xun le kan ki chi si chung ni nin ki nga chu sengkyu yong zha cong du cong ni Rangyong jang ki Zhonghua Mima Ji Tun Ge Kheb ki Miri Tun Ji Yar Tun Gui Bi Jie Chim Lop Jung Tan Chi Zha La Da Jie Che Bi Ji Yun Ne Su Ngo Zhe Nao Zhe Rangyong jang Miri Le Tun Wu Yun Hing Kan ki Zhu Rin Xun Ba Liu Dong Mei Yi Rangyong ki Le Ji Qian Bu Xi Tan Cha Qiu Qian Bu Chu La Da Xiu Qian Qian Ni Jiong Yong ki Se Gui Tan Chong Kier Dun Cang Ma Ge Yong ki Miri Tun Ji Yar Tun Bi Dun Se Gui Tan Chong Kier Tu Zu Du Che Ba Tan 总坛区重开街送去送给给用给美丽团结亚团被端前把组队切不堂独唱给家我正耳机送月不贴给用给团结图列不月第六道话顿别切纪念美丽团结亚团规避街城问所占年老大切月季送不接美丽团结亚团规避街城年让给起美丽客户给蒙西人心坛求对人心给街城通不提言行责任给

회랑근정류제전처급주시버다미리수균류제전처급초배구초제우초교토통니숨유디가르니我咱的气味抗重饮点日为母句擦动而来增进我母人体有디가르니제도点别撒动饮点당가라格月南胖聚集 계산매도와策度点디가르니투럽사비에균종사바인균종사비에표기미리카기미모남둔지타야즈인비에투럽기에냥아쌈유라중화미리지둔초비에두시체린토동유주닝조체신미리카와라빈준종타비리냠지지레군디당연 대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배상규 대주로 흉는 개류 변종사비에 벽이 등을 타참비에 뷰세 내비에 피해기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기기 둔삼사바라 시수에 초용리 피해기기 도시사바 와다르 체비 뷰세 내비토리 사도 변주로 피해기 동위에 문규 규 대주로 흉는 개류 변종사비에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 겐강기 멍지 동부주바타 사두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숭능겐미 예급이 겐강시에비 토가 서준 제주로 숭능겐미 편종사비 탄삼 도빈타 허승 사빈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빈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시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멍지기 라

림베드그 조드 호다치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르모 사바라슈 그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지주 라린 터진 단리 튠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튼지 别的 후다체 규이

0: 你这样子用吧，行吗？行吗？的，我应该，你说谁给还有皮？
1: 让呀，说死多，我，我，做一个的，快去送，送嘛有的，送嘛有的去。这三只来，行吗？嘛的，你说的，不，三只来，行吗？嘛的，这三只来，行吗？嘛的，不让给我生一个，你这嘛的三只来，你说谁给还有皮？
0: 你这嘛的，我这三只来，你说啥？
1: 你这马里，你拉起来的，让俺们三姐拉三爷的下，爹爹我去听那些，俺们俩一直能玩儿，对的。
2: 你妈没你了，我来收给。俺从哪来接？你们看谁进来门先把行李拿出来了接？妹妹啦，姑你妈别说，多谢，多谢，江姐啦，江姐啦，快去不了俺们啦，
1: 东呀想俺的，俺们啦，俺们啦，给俺看那说，
2: 让俺去送，
1: 俺们啦，
2: 没说的。
3: 신의 고시가 요배. 잘라디 기란스 지진 유저아.
0: 구쇼리 라니술 하샤 샘지 라스미 라니술 하제 소르니엔 그도 요시스 나테다.
1: 용미쇼다. 암라. 참스난다. 암라.
3: 니도 제차네 더도시에 유배아.
1: 암라. 암라. 암라. 참스난다. 암라. 암라.
2: 뭐랑 걔 재워 말 봐.
1: 암라. 암라.
2: 암라. 씨. 뭐든 씨 없지 씨 줘.
1: 암라.
0: 나 나서.
2: 여나 여나. 뭐랑 마 치주다. 네 보면 내가 날 남도 자시.
0: 잠지라. 나 비마 나서.
2: 뭐든 씨 없지 씨 줘.
1: 암라. 내가 샤난다.
0: 나 비마 나서 잠지라.
2: 도스
1: 도스 도스 도스 도스 도스
2: 암라. 可这多真真，让当大明白。天前木松，俺们俩一两个，困出给我比哪能用过去呗？让俺们家嘛记得，点点比个人，一年谈他嘛是，谈的的这是俺最困出比比呢。明俺最记得俺个，明年要去写个事是不？让巴拉罗皮说的，你也给钱好钱我，俺来多需要的。

0: 지지지지 저거 진짜 두스터디 랑 범어래도
1: 아빠 뭐지?
0: 얘 방고
1: 얘 먼저다 마 등교다 등교다 지 디디 근데 지네 라리아 스히
0: 야죄 그래서 야스가 이야 야니 방고를 쇼기 얘 방고를 가볼 텐데 그치라 라니 나만 요지 입에
1: 야
2: 준호 신호 마야 고즈 룸에 봐 아자 홀라 그 거 거주 코 낭다미도 와
1: 낭다미도 심시오 조시
2: 야 장키 제모 송아 아
0: 낭다미도
2: 에 문에 세피 체소 저정문에 3만 통보장 하시야. 아, 다다지. 저정거장 가서 갈 세도와.
0: 아, 이게 말이. 아, 저거 다운에 치는 마도. 원래 저한테야 익시디 小梁 제비. 상급 배척 가서 해 주사.
3: 耀南。
2: 지저,然后开始有。要能参与。要能跨度。嗯。来，还有人啊，参加去啊。지저,저,你们都参加去。啊。开始个。
4: 미즈비야디 아미 튀메 다들 님은 가셔지래 치메 봐 람삼비 인세 마세 네 속급 진진기 아마리 다들 매균 파대야지 这这 라디데 쿠셔 매브라지
5: 白君 랑게 체는 군이 마면이 괜찮으시면 누구에 제자 군이 마면이 챙겨 걸시라도 제자 군이 나를 샤비노 두가 발되는 시 그들 반면 수신 그래
3: 对了，可你落单下学。
5: 嗯
4: 了，阿叫我老公那你陪接你歇了住个月嘛些，嘛些他这个团大的，可就太不上些。现在团的去让给湖南你避难了，巴拉难看我用过嘛呗。嗯，听俺做机场能滚的最松的，前面许多钱嘛的，大把空子你们多点些，开车多。 这阵，这些的这些人要了呗，让个就坐着的，
5: 那么上广大了去。哼，不要去，
4: 让，罢了。
5: 姐。
3: 让你婆婆弄的这些件好吃啊！
5: 叔叔，长期盘龙啊！妹妹啦，妹妹去的。
6: 在右手，多少对你些呢？你也去让做咸鱼的。妈妹，你落单呀的，俺每天劝你们，先送哎。
3: 爹，
6: 对，巴拉，巴拉。
3: 俺们俩去他妈那死的，让俺看咋多，巴拉长期逃不有这些多哎，退出的这了，光了看脸了，你要的呗，他个了不？哼，哼，哼，哼。
6: 徐凤鸣，给面他先提呢，俺也不没吃呢，比自己吃还钱。
3: 阿西，看做怕死的钱，怕死的，咱们也真的说，怕死的钱，初阳姐，三姐来了，光大徐，
6: 真真，
3: 让你看我的啊，看我的，
6: 真真，把那个工作落单嘛，那么你能俺住个人？
3: 呀，三姐啦，给咱天天用嘛是，你也气巧。
6: 用个嘛事，这阵，大人不顾兴趣嘛的，等到过的前头再呢，俺几回去一遍，让着土也要一遍，看那个味道，留了块白头路，等到干地的，浪过提前，咱们俺就进仓去吧，然后呢，天做买不赢呢，让酸土不多的。
3: 先生，
6: 这是大鱼没？好些，真真，
3: 三米几啦，三米几啦，
6: 你看这小的，看这小的，
4: 能大要嘛事，能大要嘛事。
3: 阿姆拉，兄弟呢？他个七个月吧。你先进呢，老用个人。阿姆拉，阿姆拉，看那说，阿姆拉，看那么说，阿姆拉，看那么说，阿姆拉，俺那你也太多，啦，太多。
4: 苍木是年啥日？我嘛听的，苍木是年啥日？让给点子再归到了，三季来去那么有呢？俺三季的热情嘛日，苍木是年啥日？啥日？苍木俺爷爷还是一能。但俺当初不离亚洲，奉命，婆妈卡巴去那么久吧？婆妈的，你先进来，老用过去，我。
5: 白俊。
3: 哦，小兰，让给钱的三姐拉库巴铁人，等待威尔斯苏州康那铁鱼给人，第二是从北苏州康人，三姐拉新干的团队队，到把古小丽拉菜哈铁人。哦，阿来，
1: 新东卓呀，库巴铁干了。
5: 三姐拉罗皮修修的个着，妈着个。周妹，你弄面，小天气还休闲。三姐拉龙来呀，得让侬出去，着么着个？周妹，给咱谈的这阵了，俺俩也难也看的呢，你过去么说？听我给咱给俺打阿家了，可多大能女要么是啦？俺你多大女面了？一年谈的给咱听这些也看的呢，俺听我要听这能个些。
1: 当然羡慕哦。你让老婆，让给他这么去不接，三姐拉罗马皮皮呢？让狗些，俺俩团队么多。
5: 既然给俺别那个冤，
1: 当然，俺俩别人。用啊，你亲舅，你小天就做老师了，老累死了，你亲舅，要么得管。

0: 파시다 파시다
1: 갭다 치
0: 파시는 형도 왜 난 안에 가서 되면 번에 쓰이 팀이도 다른 친구 말다 당도 룹진 오면서 좀 마시는 형도 왜
1: 아지 라는 아기한 시에만 뛰다 아래 동네 시라이다 창원한이 예발라인 군이 마면이 나 치피 드리너 아발라를 신하시고 이제 군이 비탁 주의
0: 예 양자팅지 주의 누구래 말해 라마시는 가족이
1: 아, 아지 또 승하다님도 둘다 영어 두고 영어 두고 해체
0: 미망사들의 상부이는 슈킹이라고 말하다
1: 민체 민 나 탕부유
0: 다 뒤샤 뒤샤
2: 샘지라
1: 과이 내 기니도가
2: 샘지라 녀신동치제 그랑 권다시와요비 그랑가 공부타원나제 로테 수준칸슈블레 승칼루조요리
1: 권다에 영아 재능의 캐닉에 컨테스 권다스도 되고
3: 공무수 샘지라 그랑 승칼 로피셔
1: 그랑디 락삼큐는 미도가 뺨수지에 직슈다
0: 샘지기 요말봐
1: 흠 Jimmerson. Jo,
4: Samjila.
3: Amla.
4: Many a Jimmerson. Sindu get Jimmerson. Kiranga Gonsinada.
3: Yasananda.
4: Samjila.
1: Binzo Amazuga. Mazovi no need to win da.
3: Yunga, Yunga, Yunga. Yetsucho.
0: Yeah. I see. Disha, Disha, Tayamosi. What? Disha, Disha, Yalosi.
1: 这太差嘛这边我旁边的这些通对不对嗯嗯亚龙听说亚龙是谁的
4: 亚
1: 走

0: 암라, 암라.
1: 신토, 니 세수에.
0: 아, 암라.
1: 기지 말이 깡고 빌수.
0: 이 암라, 대쇼나다.
1: 저와 차샤, 개면 더비야.
0: 암라, 키라 세한테 첸 가슴 쇼베.
1: 신통, 창 아메 찌무소, 랄두토스. 아메 찌마 첸데 찌뷰.
0: 니에 찌무소, 니에 찌르 표지에 키라 토제 쇼스. 찌마 니에 찌르 칭미에.
1: 신통, 랑게 아마 켈린다. 지마 샘지라라 미긴 봤어 아 아마가니 지찬의 야오제 때도 용도에

0: 감사.
1: 감사선생님 고시오. 그냥 자료 수여할도. 저 오버라 다진데 용천지 레슨 예스트에서 시리얼 편뉴시라 도가. 그냥 다 쓰시는 게.
0: 나 기초대 레슨이 5월 전에 희.
1: 5월라. 뭐랑 도용 타와대 레고슈스.

0: 나님도 요제 같이 가. 랑니 하나 교.
1: 장호셔. 동원 내수디. 랑가 간수 제 말 봐.
0: 간수니 같이 있어.
1: 나 간수는 자스르 조제. 랑고 다음 못 없어.
0: 야 나즈 람스 왜? 하 교.
1: 장호셔나. 동원 알아니 지고 손사. 일체 시간 내내 야고도. 나 남부 지도다 수제 지도인이 내 나와 시험하지.

0: 같이 가.
1: 디디디디디 당기 공단에 깨. 스키 고소가. 지나 잡히도. 이 친구도 왜? 오늘 이 카프디 나올 배신 동주. 고소가. 야 깨지고 야 깨지고.
0: 나 스타시 왜?

0: 장게 탄도 통비 맞도 차르고 지팀기 비 카지 맞도 좋아야디 김치로 쏘고다 디신 김산다 좋아유베 튼세 카지
1: 알레
0: 맞세 맞도 진총 섬치 쉬어지 섬치디 집제 김치 개막지 집슈는 구치리
2: 찌라 뭐지 귤은 구치에 뭐죠 쟤네라 씨에지 오 오 피해진 아자라면저 오즈빌라 딘진인제라 에 감사 감사 아 나 팀스 아 아자라 감사
1: 나네
0: 아 고 진촌 선배 레로사바 류신 통제 팀 진촌 선배 존이지 진주 내가 돌아 내던 가르유네 콘캠 주시 아
2: 지지지 정말 내가 갔더네 나 계속 지켜지 어 말해 말해 드리지 와
1: 감사
0: 진호 언니 피게 나가
1: 도스터 범디 체다지 마시아.
0: 범디 치료를 좀 되체다 좀 마시. 뒤조 뜻되보다 법차부터 쓰여지. 나 자르뱅기 뒤디 토네.
1: 조정희 사주화여제.
0: 알레. 비게리.
1: 영아.
0: 어, 마치 되고 된다.
1: 어, 어. 야, 아자, 아자. 아자라 데릭 지위베. 네 귀로 무시라 체비. 가봐만 림지.
3: 마켄시에메
1: 아자 아자라도 암라 룽라데이베 암라 룽라제 다가 생겨시 룽마라 아
3: 나단데 레치고 예수마스로 교시 란톤드미도
1: 디
0: 진호 산주를 신사베
1: 어
0: 예미 드세바 줄로 니가 치
1: 저제히 고미도 말해 줘셔 미신나게 돈 야오마시
0: 알레 디에지 용아 미드윈셈버 숨돌이어리 숨돌이에다 통구지
1: 영아 야시저 정희
0: 아니
1: 주인다
4: 클라스에 찬니 비성연시도는 시작함 주지
2: 오지 빌라상 더 클라스이베 나는 인가 도구를 사표미도 시작함 주야 차통디
4: 전이랑 아니 나르지 조화세제 대규리
2: 하리 조화세제 대규리
4: 네 말해
1: 감사 나 살도 용비 레미히 미드윈셈버는 데시 조시 어
4: 고든제 그도 교다다리
1: 영아 야지 아
4: 하지 마리
0: 교
5: 도스네 라노 든테 바치제 다와디 라보티 게슈
4: 야지 비샤 다와디 나 가주 비소
2: 시
4: 시에 덴데 레바 교요리
5: 그 좀 마슈 양고 충지 채용

0: kāngbō nīng chōm tūwē
1: O zē
0: Nyē nyē gā tō gā yōr Shū dā Yā shū Dē nyē nyē gā rī Rā tā wā chēn chē rī Tō sī gō wā Nyē tū tūng shī tā wā Yā, dī nyē wō sī wā Yō jī pī kā sāng chē rī
1: 行嘛,小的。喂,阿西。嗯,呀。阿西,我是谢卡多啊,你们都捏差不多吧,谢卡多。对,嗯。朱妹妹,让给马谢比呢,捏比你的。
0: 어지 야구도 장염 털도 라타다 가르 잡이 뭐 심도 거야 고알 바라 돌로 그 얘기 범친 주시 잡도 이다 바라스 베시
1: 양가 지슈다
0: 바라스 베시
1: 자 이
0: 어지 자게 그도 나 탐내 깜존 탐비어 양나 가로디야 댐다야 못 참.
1: 야.

0: 가지가.
1: 구동이 급히 야지지. 강부조씨. 디다.
0: 가지가.
1: 구동 예스 텐지.
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快上车！不，老公这是卡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他卡拉因的。 보고지 칼라 디니라 소다 튼데 아메 가바제
1: 오믈렛 찌 추가
2: 가나 야 점어 소도
3: 추구르 챵즈 체차나 탐바라 로글람 조웨규
0: 고지 고지 다 어디 지다 숄지 레데 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가바야
1: 다 카바 추지야다 응에 자진추
0: 다 카바 추키신 섬라 난레다 갈라 칼링엠지 아메 가바제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도도도
3: Kabar gyume temuyi, puzir mezi, zhe cu nang.

신통 아메라 라비갑데 카르마치아 랑게 구쇼리라다 파타링 쇼리 키라니 튼더비오마리 등기미 주셰송 랄자와네 갑치시마리 라수 3秒多了

0: 아저.
1: 지겹리라. 돈다 가리나.
0: 그래래.
1: 디스엠 리우라게 다란 남피스. 키란 퓨 아숭기.
0: 돈도 가르쳐줘.
1: 민두.
0: 라게 삼배 하고 싶다. 급디디 넘주변 자들이디. 치다 메자들이 치고야.
1: 키란 공부시야 망참해줘.
0: 가르쳐봐.
1: 응, 개쉬매.
0: 쥬쥬쥬.

0: 비사리 가르담 내드르다
1: 차치레담이야 요마베
0: 담아송이
1: 차숨고
0: 창아 그래도
1: 드리
0: 더더 된다시 얘데 나타 주주주 인지 신통라 제 톱시로 용도에
1: 난다 먹어 예체나 차게 오스도 참바라 아유 是吧 네 씻어 씻어
2: 아차 저와 등대 제가 체제 가시가
1: 최상 장세제 된대 된다 여러 봐 야 뜨다 갑도 왜
2: 완유 왜
1: 제 야랑 야 그저 지금도
2: 디
0: 야랑 나도 가봐도 돼 아이 가산 예치다디 문에 흐르고 차차샤
1: 拿路边去了，让云生皮切皮，年轻大的我那穿的这一米多，俺躺在队里脚背几个了，什么脚皮穿的？还是说，马西阿姐，马西，咱给给小女姐讲个头就会。哼，让阿姐带带你们的小姨。马西，咱给队脚背就带样的老多卡巴的，你们大去下，让大强转去都，俺阿大几个去牛皮人，去了前面人能我所有是吧？是阿姐啊。
2: 야주워게지마리지레근데소아응니칼라사가치우주디야우도나디네사가치슈디비기비기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1: 로봇 탑갸라 저거 대비시라미도 내 쪽비상 같이
2: 오늘 애
1: 오늘 이거 좀 됐으면 여러베 장아
2: 여러 제가
1: 뭐 나 저거 도기 장 겨즈 녀랑아다 녀람사용 겨치 안아 저거 도기 간단라 동가 부정문 겨스고
0: 진짜 동가 부정문 겨스고
3: 람사이다
0: 어제 급히 이겨라. 나가 통과 부족한 말 가비 왜?
2: 그다 대미유.
0: 니 감사샤.
4: 네 감사. 걔랑 통과 부족한 말.
0: 됐어. 아지 팀카드네 심도 갑시다. 잠깐 쉬고 이봐. 나 충두네 통과 부족한 말 사야 할 가비. 아무나게 양수 써야 하는 거지. 쉽지 않아.

0: 같이 가. 얘니 같이 내 봐.
1: 아. 아디 그래 세워. 가상시 산에 오늘 얘 팀도. 야. 왜? 아, 라뇨도 왜 아. 저거 들으시 이제 얘랑 보는 채 여러베. 얘 먹고 들으시네. 내 좀 좋아.
0: 这是你先说，这叫老酒，莫真那些人我这干些嘛这边。你
1: 他这些手机呢？让开开羡慕货，都是你让马红被三爹通病的龙顶时了，也没谁能给谁。什么王八上头是？你把那个米头拿过来，米马上不得来不送啥子，让来没一杯。
0: 我当这话还有谁？注意的。
1: 我让了手机，先说，手机。
0: 장아 숨기 애.
1: 나야 가도. 나랑 숨기 경매를기 뒤스웨. 겜겜 가도 아. 겜겜비는 나 같이 뒤지 매우 최기. 나리 여나 타보도 순에 가로 지고 태양 당회이. 나. 나 누구 통 통대 미도 지지전 개 고담 통대 미도. 让他不偷对米度，康医生，那谁不收米度？谁不收米度？我让他打多钱对度？一年年可都几十两的这些呢？两个也吃了嘛几吃的，让看下啊！那你有看了的？我让谁对度？谁说的？

0: 야, 같이 가져와.
1: 답디톡과 꼬피고가 주의.
0: 주셔战鱼.
2: 야초. 가르쳐줘. 가르쳐줘.
0: 야, 라로 不 시다, 세야鱼.
2: 쉬다.
0: 喂.
1: 샘지라.
0: 你 주셔화도.
1: 不如 休息啊, 你 连接가 친구.
0: 뭐, 알수 있을 신청.
1: 레스.
0: 나고네 섬게 수민도 랑좀 나고 싶시도 년다 하나 삼아 줍제 레야고 되기 신도라 냅제시라 세기 돈도 도 세비에나 레가 좀제도 요쇼 수위스다 띵마리 마라니야 랑차가 요럽이 마라 좀민도 최상아 요비 주저 전유 랑게 랑좀 뭐야 신도라 냅제 마셔스는 요구르베 나 가시에요 장공 세계다디 하다가 깨다 요 말이
2: 지금
0: 돈동아 지제 같이 아마 수이 몇 신고 입에
2: 지체 뭐 소화
0: 갈다도 주니 두두에
2: 진짜 진짜 왜
3: 가리게 귀 어 디디 아 아세 디디리
1: 아 니야 자 집에
3: 어
1: 과도
3: 어
1: 숨내 가 집에
3: 어 숨내 가 아
0: 양아 쉬다 쉬다
1: 가자 가자 소
0: 가지 아자 다 지도 이렇게 진정지 누구? 키라니 이거 또 호라디에니 꾸준히 넘냐며 랑시샤
2: 지진, 지진 마시다 지진, 양롱다 개체 한번 소화
0: 통동 아쉬워 하지
2: 지진, 나 지진 소치 공지 민망구 대대면 누구? 나 지진, 나야 하루도
0: 갈 다이도 통동 다 같이 내 랑내 비샤오 키라니 구아
2: 우유에 우유에
0: 아 주셔战鱼
2: 어 등기기 둔다디 세입시에서 니 지정 섭취랑 광다스기
0: 아 개칭 마리
2: 어 디랑 제아이 야
0: 丁啊这边老大这边哦哈哈丁卡这嗯啊子马来丁你接不是都啊我写了贴没啊什么贴呢写了贴下读哎哦读子华都哦你也加入去了啊嗯嗯爹这边
2: 爹是多位爹是吧爹读的你也讲我呀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0: 잠 자디 스리초스
1: 디체 토도디 마치교
2: 샤게가 쯔비에 토탄 요마시
1: 나 토탄디 유 선인의 체 캐니 레아 요모고 마비
2: 야
3: 샤다체
2: 샤다
4: 샤다체
1: 요난 마비
2: 야
3: 샤다체
2: 샤다
3: 교 어 레스 레스
5: 阿柔，幼男，你爸来了许呢？今天给你比个礼。让爸来跟他去学的吧，年轻个月，一年两个嘛接不起了。俺董事连做个当班，几个不起你日，俺雷米多亚达，雷米比亚给王志远日。第一次的，让爸来给我跟南头喊妈日。可是你也对不来米日，其实让给人家可是比个月呢，都是。
2: 董事连说说些，自己不是人爱比罗奇用多。大连去。
0: 走。开太多。哼。这人我哪样子了呀？这是多。 이내 따뜻도 부디 시고 드려 쳐도 깊시도
2: 아자 정마사 아 니에 김비 아자랑 드려 쳐오시
0: 랑카시에 유 도다 기니에 총샤 랑시 디지자 전 유예 아장 요리 니에 난리스 나 니에 다시 대대인
2: 또 니에라
0: 랑카시 그유 대지 동기 뚜피오사 喂，啊，你呢？体力要难给，若不全部结束是吧？到底对不对？你到底是让人家去写的呢？让郑总去阿来个退休主任，等就来对董事局的，郑总给常在马大姆去看一下这边那个得去啊？啊切！

0: 집든지 가르쳐요. 송태 예수. 디 송태 진이게 징마비. 저랑 그 뒤에서 가르쳐요.
1: 얘가 아니지 로봇이요. 계속 버리. 나 주도 좀 말지. 얘가 줘.
0: 쟤는 저랑 수고 장치라. 나 쓴 예수께.

0: 샘지라 디니시 샘지라 키나 간난가 야 샘지라
1: 디랑게 진교를 봐 디랑이 수시야 니엄마 신구유 쇠비켜비 쇠비켜비 군인이 제 말이베
2: 도스다드 샘지라 랑도 잠르샤
3: 샘지라 퇴매라 뇨트만라는 용도에 네 가르치네 계란 주고 된 여말이
1: 양게 모랑치도 아다 저와 잠을 소인 수위베
3: 탄들 얘기해 주스리 정글선 부터 스코다 마테시
1: 형난 잘 교백해그리
2: 月影，你说的可见面呐？你这人是哪里？

내디니 차념 토제 갸증외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배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지 청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천의 치가양 속자 미배 당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침미토 속자 나서 지가르 유신 천의 치바탕 리규 비신 시륜냠내기 석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따탕다외 석자 미지머 체제 식타 리기 봉유 최내 숙덕 체수 식시 양 조 초별 사태 구도 협진 갸증외래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망 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의 나지 발기 기슝기 부도니 감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 더 뒷부대 중이 발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모 예차괴 뒤윤 더와 죽지 삼이 인바타 주문실 경주시 자와 경주 기류 기재 지기 숨주 수왕을 쓴거유 로숨내 18 송류 경주 시내 날 숨바다 숲을 징체라 미 니학잠타 기재 지기 숨기내 시계 8 승부유배 리기 봉부 최내 숙덕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男准备浪牌都江忙不同之余，混着云朵熊狼塔米林外砸当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我们是鱼，隔壁古北拉通瓦蛋国通的对不他。 그지 보배 킹베 바우싱 제왕러 고민 우에 반냠 심메 양러 교수 직례 초여 공시 유진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시러 양 갸리 개왕 유 양러 쇼고 추구스 송네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楼别错为空气行月江给年的儿几里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明显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州前面虚脱江南人物戏签约彭九年江给追这个学习时昆州绿了下戏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期云电南北我了乔治日记得戏就是我咱们有托个月年个期为退俗女秀与贵顾客索下闲谈多呢最给乔治日记得给就咱们有托不谈中期记得我就咱 年期积累十九站，江期教学了七岁的，积累短短的九九排九头班，行在下江九个月。江九座今年在当托半个月后，每个车过三了点呢，短促朗龙七个月那不停，下江几千两个万人。
推举邱新狗强子当托一江洋米狗啊几个米别帮不他你什么气米几个人的绝呢强子当你错那个恰金先别米米隆冬的南洋江错一个人的先呢强子当你混住恰色电视狗为极度点别金细细混住第二个行第二擦龙穷他儿在当他西极度地呢厕所一块儿盘密度块儿行月强当一设施前面托长的叠别索价忙过让人说是错儿旅行器与一狂赞南洋米酒馆龙吃东西秋季吃度可谓均他切密度信行器

0: 보고 부조를 쓰면은 강부주 사단도 친지 세모 파에 소르든다 아라샤에 소르다나 양 안주 소주다 아라샤에 다나냥 보미잖아로 배조 제면은 디다나로는 거의 년가 요래 다이나르 디즈릭데 뉴뉴뉴뉴레 다 디파 피제다 ngone che di neba de tan da na da na shin bi gan che ngi de gin si ye che ma ya ma ga yo ba che ani di ni chu ne bu kho je an di ngan zu nan jam dan chu re da na nyam bo kho ba na gwe di da yo de ta ti na le nyu nyu nyu nyu de che zo nga
1: a zu so ba de de du ga ji pe se sang gwe ne so ji mi ji yo de ha go na an je lam zan lam zan ngam ja ki bu so ji ba an go di yo da se an be ji kala sa di ne ngam ja ki bu so ru de ba an ji nyim do la bu ji ta ngo zo ne an ji
0: 지티르잔네제스
2: 초아제 등을 소시티 소분낭 제베 튜림식시 기다르 콩키 내다 튼튼에 생된 맹강을 딱지 민주는 그니 개침부시 강인스나 스모네니 딱지 체내 민주투비 채물 군의식인 개딘 나자 민주나나 티웨 자기 욕라 제대와 유
1: 남군의 원고 근데 스제냐
0: 엔탄다 에제 내다 세모네 다 체메 나자티조 양원고 지도자니야 에 방법을 가르치고 그것도 스나간조 되바방 두바치고 그걸 대바방스 라 니 남주 망보질 그지 뒤뒤자니 대바방스 뒤자니 게모게 고수 대바방 투부 말에 수도 왔다 이날에 가르도스는 간주 미수단 수이날에 대바방 고레스기요
1: 알바
0: 디스 랩 고에 가르스나 슈누 로종도 창사 마제 콩래야 대바방 톰나 야고요레 라
1: 자위 주진
0: 디 자위 주진 간주 사장 딩조 지금 거네 차샤브나 수수 사장 틸레메 뒤자니 대바방 고르마시 간주만 주체네 우마라 디 대바방 투바나 아니 지카르도스 아이지 네다 세모라 소바 체메기 고네 나가 숨주소 단지 난조단 제와지에 요마레다 소수기 사장이나레 야나 소수기 가로이나레 미즈지글야 간주 나 마부제그로 나 나로려 지게비간려 지 자만 자마된 바탄 지 미즈지글 텐조 지데기 나이 소르든다 제브는 야고 메도 선서지 라 제장 가르도스는 미즈지기 나로려 산다직래야 학습 남다 지에데 부이나레 보메이나레 디 하장기 개체버리 다시 듄디니 니지에 숨마도나 아 숨슈크에디레 야 파나레야 진조단 파나레야 숨접 제직루아 아 디치토보고거레
1: 디
0: 디 가르도스는 간조 륜데 유니마고 제레야 답시 디게 당해요레 에 디네 가르도스나 다 아마니 불마고 제에데 간조 답시 가르단 거레스나 에 단다 답시 지 가르다요레스나 약슈 주는 년디 마제 콘레야 homo nizhagi semo taa aze nela soko yume takje chigore. Takje cheche changsa majeb sikuyo amare karer dosna siye sona ko menjo cheye yuara. Ani menjo che cha sona ani changsa jabo mba nali penzui nizhag tang tang buku jenjo dele tang machi chagurwa.
1: Nga
0: raz dākje che bāmbā nāle tātung chī chā yuwa māre kārī tūsu nā būgū mhā gō gōng lā dākje che che nāzādi yuwa bā xie sōng nā dāgdā dēgā tūwa dējī rē tā tīnī ngōng gō che jī kārī tūsu nā sō sō yā xie bāmbā nā gō yuwa bā xie bāmbā nā āni sā zhāng nyāng bō yā yīn jī mī jī kī mēn jū che dēlē kāi chāmbu xīw jī rē dō nā kārī tūsu nā ngāng zū ngōng gō dē chō wē nā lō lā yā chī tūm nye nyū nyū chā jē āni nāzādi sū chāp chukwa rā ngan zui xie diu le labu yuwa te ina le lak le ngui su tok tu ka le kaku xie ta tuwa dati ngan zu ngan zui san baya chongjie na lo mi te zu chukpo xibji me to sam kruwa ngu ne xe na di ti kang chongjie dan chongse si yewa si da kang min tu chongse na lo le ya mi ka xie chukpo xibdi nda yuwa ra otwa ya buku pujikpo le siye min tu ya buku pomo le chukpo xibdi nda tu sakbar tu chi lo da na choga la chogo ra choga la chodiu sa zang da na me du za ni ani deba pang tu na 야고 쉽지 요래 디 가르도스나 미지지기 나로니 다 가르스고 수소야

0: 수수기 제재 체조지 일단 맨저선
1: 스모니니 용수 응고 투비 괜히 시시 통말 코메 지웨티 양탁비 두시로라 땡풍예지 루든키 사장푸 신탕 컹중투 류디능게 방괴 티니 스모니기 응고 터람 약쇠 티시 티신 두빈 소에나 민급 요체 양도 제바탕 차컹중투 루거소 능게 메라 키시 초코코르나야 키 체지 유에체 사장이게 초본파고로 공예 소보 딱제 능예 민배 가신 원래 티티기 소보 딱제 능금이 추마쇼로 공예 추라지베 빼다 개침부시
2: 면주 지다들 드리지 면주 텔이야 대긴 공을 주고 면주 제 요르스라브라 면주도 야고 시다 제 요르 디 맞제 가르도스나 스모네바 망차 상자 조그래 다이나랭은 주 면주 치차지 치보야 거제 러시아한테 침배나 아니 간주 인감다 루고다 레바다나 균당 산조되게데 마시다 내부다 세트부데 이날에 균당 산조되게데 아니 줄라서 제요마다 계속아 대장 가르도 쓰는 간주 면제 제요래 면제들의 답대버에 뒤인데 전에 가르도 쓰는 면제 디 개치슈데 가르도 쓰나 나 잠다 아니 첸댕 맹간의 친지 첸댕 면제제 디마제 가르도 쓰나 면제 제차비 슈구야 뒤주 뒤링부지 다둥가 내부디 마 장세 제도민도 디 딱지시가 도르 디 딱지시에 대 하장 개침부리
3: 드링게 레제 딜라야 강이 도저 미데왈라 라이 치수라 데바 셰비 리존디 러브 유인다

0: 디링에 다 아주 레전드 다 제기 아니 남는 게서 디링 아주 레전드 쇼바 터지나 쇼기 만난조 제멜이잖아 양자제요
1: 시모니기 괴람조 송인디 당보 류디 체네 괴바 티니 괴람조 티시 티 정중히도 비 포메 저와 총원리 괴비식시 니비티나 주문에 초고로 괴바티나 마니 폴로 괴비양수고시 숨바티 착실 균의 괴바 텐수 숨시 다이네 튜균 라빠당와 당 칼라냠도 싸와 레가냠도 치바 김장직나 초와기오소 체경 괴시마지 체장 남자탕 시낭낭 메괴라 티웨 니발 심슈제네 튜도도 민주탕 로버토바 나와리 통중 싸와네 능규미
2: 다 대상세디 아니 치기 류유아 왕하 디자 메인베기 나항래야 샘바기

미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티디오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엔 방가라그위 남방주지 계산매도 서두点 디가르니 듀럽사비에 윤종 사르바인 윤종 사르비에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년아 잠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뒤지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삼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 기몽시 등부주와타 사두 겐강 불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겐미 예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겐미 변종 사비에 탄삼 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띵링타 탄삼 사띵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수기 라린 베드윤규 조드 호타 체유 베베 듀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 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등지 베드 호타 체규이

킹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모 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콜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지.